0: create an independent republic, independent country.
1: To Koreans, this chapter of Czech history may sound familiar.
2: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과의 교수이자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인천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618년부터 48년 사이 유럽에 있었던 종교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서 독립할 때까지 300년간 우리나라가 35년 공식적으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다라면 체코는 30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주의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 In 1914, 12 years after he was born,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The war split Europe in two. Austria-Hungary stood with Germany among the Central Powers. Facing them were the Allies, Britain, France, Russia, and others. Czech resistance leaders chose to side with the Allies, the very powers at war with their rulers to win their independence.
2: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토마스 가리그 마사릭이라고 하는 제1공화국의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의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망명정부를 통해서 연합군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다든가 무력투쟁, 연합군 측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결성해서 그 서부의 프랑스 전선, 이탈리아의 남부 전선, 러시아의 동부 전선에서 그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즉, 연합군의 전승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 Czechs and Slovaks fought side by side in what became known as the Czechoslovak Legion. Then, on October 28, 1918, Czechoslovakia was proclaimed an independent state. But the Legion's journey has a surprising link to Korea. The Legionnaires in Russia found their way home blocked by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Civil War. So they headed east across Siberia to Vladivostok. There,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on Russia's Pacific coast, they came face to face with another people who had lost their country.
2: 러시아 동부 전선에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5만여 명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즉 러시아 내전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전선이 없어지게 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을 하고 연해주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군을 만나게 되는
1: 그런 Their way home, the legionnaires sold weapons to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rms the Koreans desperately needed. Two peoples who had known the loss of a nation, meeting on foreign soil. But at that very moment, where was Pospisil? Around 1920, at the age of 18, Pospisil set out for Russia, then in the grip of civil war. They were convicts and held in a prison camp near Moscow. According to Professor Kim, he met captured Czechoslovak legionnaires there. Perhaps it was from them that Pospisil first heard of a country called Korea.
2: 아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으로부터 들었던 러시아 9,000km를 횡단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의 그 스토리, 자국민으로서 이 스토리,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우리 독립군을 만나고 그곳에서 무기를 전해주고 그들이 일본 군대를 물리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도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선으로서 1928년에 여행을 하게 된 배경과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After a narrow escape, he made it home. Working as a journalist in Prague, he learned Esperanto, a language created in the hope of becoming a common tongue for the world. Years later in Korea,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있어?
1: 잘자냐고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자,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언니 자연... 근데 화장 별로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근데 솔직히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네, 근데 이놈의 다크서클을 어쩔 수 없어.
1: 나는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아침에 진짜 잘 부어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1: 오, 좋아. 내가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예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없이 청정을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1: 그러니까 여기 뷰 맛집이네요.
2: 아,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네, 올라가.
1: 대박. 여기 멋있잖아. 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우와. 바다 우와.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 사장님 손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와,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콩 갈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갈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정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갈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드는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네,
3: 저는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0: 네. 네,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0: 해보고 싶어.
3: 그래, 네. 해봐.
0: 문 앞에, 저,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뛰어나가지고. 아,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와,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돼.
2: 여기.
1: 이거 맞죠, 사장님?
2: 그런 힘이 없네. 한번 위치를 바꿔가갖고 한번 해봐요.
1: 제가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기본을 제가 다 해놨다. 아, 다 얘네가 다 해놓고.
2: 팔분담이잖아요. 바로 저는... 모자르니까 아. 이러고 밀가리를 발라요. 되게 말하고. 그래갖고 딸내기 좋게 이러고 말아요.
1: 우와!
0: 아.
1: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길쭉길쭉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0: 이렇게 말고 이렇게.
2: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0: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2: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0: 적당한 거는?
2: 너무 커요.
1: 커요?
2: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0: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0: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2: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네.
0: 그러다
2: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1: 근데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0: 맛있겠다.
2: 이거 해봐. 아주.
1: 아, 땀난다.
2: 얇게
0: 땀나죠. 이렇게?
1: 이거 붙었니? 네.
0: 이렇게?
2: 네.
0: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빨리 하는. 이렇게 빨리 하셨는데 난.
1: 사장님 거 누가 더 잘 자르시는 자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객관적으로 진짜 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가 더 갈국수 같아요?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둘 다 아니에요.
0: 둘 다 아니야.
2: 두 분 다 잘했어요. 이 땅콩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물을 만들었어요.
1: 담백해요, 진짜.
2: 네.
0: 어, 너무 맛있어.
1: 좋다.
2: 그래갖고 이제 이 국물로 이거 땅콩을 미세하게 갈아가고.
1: 우와.
0: 와, 되게 맛있겠다.
2: 국물을 맺는 거예요.
1: 우와. 감사합니다.
2: 네, 좀 더 해봐요.
1: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0: 더 먹고 싶다.
1: 우와, 고소.

0: 바람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1: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 이상 한 6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4: 이 정도면 저 할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4: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1: 와, 뭐예요? 안주예요?
5: 풍방에서 잡아. 와.
1: 이. 그 저분은 혹시
3: 아 우리 아들이요. 우리 큰아들.
1: 와우.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이게 와
1: 잠깐 빌렸어요.
5: 네. 바다장 종류가 두 종류예요.
4: 네.
5: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4: 붕장어.
5: 붕.
4: 붕장어.
5: 네.
4: 붕장어.
5: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4: 갯장어.
1: 네.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5: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고 갯장어래요.
4: 오.
1: 약간
4: 오, 재밌다 얘.
1: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5: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4: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니, 그럼 우리가 귀요미 네.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4: 와.
1: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5: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 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4: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먹고 회복.
5: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5: 끓여요.
1: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은 갔다가.
1: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4: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1: 어, 맛있겠다. 면 주러 갔어요. 맛있겠다.
4: 대박이네. 그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1: 와, 너무 먹고 싶어요.
4: 와, 진짜 맛있겠다.
5: 약간 크림처럼 걸쭉하게 나와요.
4: 그러니까
1: 완전 크림이 아니에요.
4: 이런 갈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4: 다 됐어요?
3: 네. 국수를 이제 부숴봐요.
4: 아, 너무 설렌다.
1: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4: 아, 감사합니다.
5: 잠시만요. 설탕이나.
4: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직도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1: 저는 소금으로.
4: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능원이 너 버렸다.
1: 설탕 사랑.
4: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1: 이거지.
4: 자, 이건 소금인데.
1: 네. 설탕도 맛있어요?
4: 아, 이거 고를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1: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5: 네, 맞아요.
1: 와우. 사실 피넛버터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5: 맞아요.
1: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1: 어, 진짜요?
3: 도백이지요.
1: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4: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먼저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자은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4: 와.
1: 그래서 또
3: 3, 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4: 다시 네. 와. 경험하시다가
3: 와서 사니까.
4: 네.
3: 우선 마음에 그 안식을 얻는
4: 그렇죠.
3: 평온함을 얻어요.
4: 그러니까요.
1: 그건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야. 낫다는 거죠.
3: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4: 그렇죠. 여기는 바다도 있고
3: 공기도 좋고
4: 자연도
3: 하니까
4: 있고.
3: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4: 그렇죠.
3: 피로가 얼른 풀리는 것 같아요.
1: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3: 네, 그렇죠.
1: 그렇죠라고 했어요.
5: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 마음의 여유 없는
5: 계속,
1: 도시.
5: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1: 잘 돌아오셨네요. 네.
4: 그러니까요.
5: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4: 그렇죠. 네.
5: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1: 훨씬 더 낫죠. 네.
4: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1: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죠. 네.
4: 사이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3: 뭐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4: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5: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그렇지. 티격태격하면서
1: 어쩔 수 없죠.
5: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4: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 네. 다 그렇죠.
1: 아까도 살살 디키타카가 있었는데. 네.
4: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네. 주시고 귀한 음식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저도 반가웠습니다.
1: 나중에 저도요.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네, 깔끔하게 저는 먹으러 올게요.
1: 멋있어. 저 여자 멋있네. 우와건데? 난 우와가 너무 좋아하는데?
4: 우와, 와, 언니 여기 어디야?
1: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4: 언니.
1: 이렇게 큰 나무에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4: 언니,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1: 네, 정국이야.
4: 계속 우와가 노래를 부르다니.
1: 어머니, 이거.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3: 예국.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1: 감사합니다.
4: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3: 귀해요.
4: 다 초록색이네요.
1: 어, 얘 이겼다. 오, 있네? 어, 한번
3: 보세요. 먹을래?
4: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1: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3: 그렇게.
1: 반반하려고 해서.
4: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3: 예. 맛있어요?
4: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1: 지난해 예.
3: 익은 거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4: 우와!
1: 빼주세요?
4: 여기서 먹고 가도 될까요?
3: 네.
1: 이게 익은 걸 찾으면 먹어도 된다고요?
3: 네, 다 드세요.
4: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안 익었네.
3: 아직.
1: 많이 안 익었으니까?
3: 첫 통이라 익었어요.
4: 아, 덜 익었어요?
3: 예. 아. 덜 익었고. 봐보세요.
1: 호호.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우. 게임.
4: 익은 거 찾기 게임 해줄까요? 오, 좋아요.
3: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1: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4: 역시.
1: 건가요?
3: 그렇죠.
1: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4: 오케이.
3: 뒤에 가면 될까?
1: 와, 진짜 넓다. 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빨리야! 짠!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어, 두 개! 어?
3: 여기 두 개 있어.
4: 맛이.
3: 요거는 덜 익은 거죠. 먹으면 먹이
4: 작은 것들이 아파요. 이게 예. 그 커지나요?
3: 커지죠.
4: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4: 와 대박. 이거는 이것도 아직이에요?
3: 아직.
4: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3: 그거는 연보한 거고.
4: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뭐예요? 예. 손으로요?
3: 예.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4: 아, 어머.
3: 아니, 먹은 게
4: 상관없어. 어머.
3: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4: 오!
3: 찐이.
4: 우와! 대박. 잡으세요. 색깔 미쳤어요. 너무 좋다.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봐봐. 너도 다 먹을 거야?
0: 너도 그 많이.
4: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1: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6: 이거하고 하는 사랑.
1: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짠.
4: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어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1: 어 예쁘네.
7: 아가씨는 이리 와봐.
4: 오, 네. 우와, 우와, 우와, 찜.
1: 아니 이게 무화과 잼이에요?
4: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1: 완전다. 향이 너무 좋아요. 와우.
4: 접으셔. 뭐 넣으신 거죠?
8: 여기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세려울 때 파란 무화과로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4: 설탕 안 들어가요? 손이요. 금손이시네.
9: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4: 진짜 너무 맛있어요.
8: 오늘 먹어. 신장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4: 이집트에서 진짜 많이 없거든요. 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0: 네.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1: 아, 얘는 조금 기다리고.
0: 많이 죽었는데 없어.
1: 다시 와야 되죠.
2: 다시 와야죠.
0: 그럼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2: 시집이요? 시집? 시집?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저는 일손, 언제든지
1: 일손 해주신대요.
0: 네. 그런 거는 여기 보내고 그거가 있어. 그거가 내 일 잘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따갖고 먹은 것은 돈 안 받을게. 오!
2: 아, 아드님
1: 있으세요?
0: 그게 아들이 어디서 찾아봤다.
2: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0: 아니, 이쁘게 생겨나서 욕심이 나.
1: 아, 진짜요?
0: 맛이 나.
2: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조금 더 달래.
0: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2: 웰컴 사장님!
0: 한국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2: 어렵다. 어려워요, 살짝 지금.
1: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이사?
0: 진짜? 요거에 깨꼬닥 하면은 뭐가 깨끗하게 하면 일 아우러 내가 미리 살리고 이날 말갱이 오면 내가 또 줄게.
2: 그래,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해.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0: 글쎄 한번 나도 한번 더 생각해.
1: 끝까지 가게 돼.
0: 많이 해볼게.
2: 오케이, 좋아요. 저 진짜 약속이에요.
1: 약속, 저희가 맛있게 먹고.
2: 좋아요.
0: 약속!
2: 약속! 복상!
1: 말 때문에 아예
2: 단단한
1: 거 아니야?
2: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3: 저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2: 아, 훈훈해. 올 것 같다고요? 와야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올게요. 저 진심인데요, 저는.

0: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0: With world-class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carbon-free energy innovations, Korea has become a leading force in transforming the global energy paradigm toward a greener future. Going beyond world-first achievements, Korea has built the most advanced high-speed network, becoming a powerhouse in mobile communications. Now, that technology is reaching beyond Earth into the vastness of space. With our own launch vehicles and satellite technologies, Korea is redefining the space of tomorrow. The path we have taken has always opened new ways for the world, and the tomorrow we dream of will become the future of humanity. From the highest point, shining brightest as a global leader, this is Korea.
1: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야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还贵又不勇敢，黄生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自己心的马里奥，七万家村内，东方吹西屋，吹西屋吹西屋，七万家村内，二西屋那村西屋。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데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섭숙회자 중추막과남여부그잔누비지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배땀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방건 꿈에기 가끈접기 배자 도시 벗어한 행전 포대 허리에 띠 다님 줌치 쌈치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모쌍원앙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배 학그리기 흥초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주 분주 표주 명주 생조 둥견 조보문포 황제포 준포문포 최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진향우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이며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배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이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 주시향 봉제사

0: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아,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의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1: 어시고.
0: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가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풀겄구먼.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마음이 해동타시 온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치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고치러 반게 허구 세옥성으로 말을 얻나 소녀는 서황 못딸 일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진 고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은의 지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대상

성목 뿔시 학색 좌불중 석 14일이 찬년 후에 하도 난 회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 꼬일변은 거불래요. 밖으로 후루루 나.

길을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하고 재운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선인목녀딸이라. 곽씨 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장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어?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렸니. 33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구버 복수성사시부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 피어리고 넉 달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구 삼겨 일곱 달 칠구 열려 여덟 달 사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산은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부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탈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사대삭

0: 치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 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어 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그렇지. 식음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에 잠김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 뒤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그렇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르컥 주저앉으며

동리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친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뜨루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형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형결종처 관우

0: 차놈 현철하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헌헌 차놈 오이가리 놈 차도하놈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 안은 텐 비었는데
1: 아, 그렇지.
0: 신봉사 실성 발광 친흔디 헐싸돌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대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질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안 어떤 아이를 방바닥에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의 어미로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 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신부인 철석인들 안주며 도척인들 안주랴 처설만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 저희 생각 말

퇴식 떠주며 밤살이나 허여주고 시인봉사 좋아라고 그거 고맙소. 수복 강령 허옵소서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이도 이리도 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고

미다써맨뒤하나열속영안막대로구나둥둥둥내딸이야어턱밑에귀나미아니냐슬슬기어라오둥둥내딸이야둥둥둥둥오호둥둥내딸이야둥둥둥내딸허허둥둥내딸허둥둥내딸이리보아도내딸저리보아도내딸엄마아빠도리도리주염주염잘깡잘깡손마둥둥내딸서울가서울가밤하나얻어다틈막속에넣었더니우리감은세양지가들랑달랑다까먹고다만한쪽이다맞게로한쪽은내가먹고한쪽은너리주마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늦었어?
1: 잠자냐고?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자,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언니 자연... 근데 화장 별로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근데 솔직히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네, 근데 이놈의 다크서클 어쩔 수 없어.
1: 나는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아침에 진짜 잘 부어, 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1: 먹고.
2: 거 먹고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1: 오, 좋아.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예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여기 없이 청정을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1: 그러니까 여기 이 맛집이네요. 아,
2: 어,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예, 네, 올라가.
1: 대박. 여기
0: 맛있잖아.
1: 이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바다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서 잠깐 수영을 보니까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 칼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칼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정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칼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든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네,
3: 저는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1: 예.
2: 네.
0: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0: 해보고 싶어.
3: 그래, 네. 해봐요.
0: 응악해.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뛰어나가지고. 아,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와,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돼.
2: 여기.
1: 이거 맞죠, 사장님?
2: 그런 힘이 없어요.
0: 힘이 없네.
2: 한번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요.
1: 제가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기본을 제가 다 해놨다. 아, 다 얘네가 다 해놓고.
2: 그래서 팔분담이잖아요. 바로 못 자르니까 이러고 밀가루를 발라요. 되게 많아서.

0: 살리기 좋게 이런 거 많아요.
1: 우와! 아.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길쭉길쭉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2: 이렇게 말고 이렇게.
0: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2: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0: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2: 적당한 거는
0: 너무 커요.
1: 커요?
0: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2: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2: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3: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근데
2: 그러다
1: 근데 많이 저도 답답하셨나
2: 그러니까
1: 봐요.
2: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2: 맛있겠다.
0: 이거 약간 아주
1: 아 땀난다.
0: 약해
2: 땀나서 이렇게
1: 이거부터 네.
2: 이렇게 네.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빨리 하는 이렇게 빨리 하셨는데 난 사장님 거
1: 누가 더 잘 자르시는 자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객관적으로 진짜 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가 더 갈국수 같아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둘 다 아니에요.
2: 둘 다 아니야.
0: 두 분 다 잘했어요. 이 땅콩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물을 만들었어요.
1: 담백해요 진짜. 네.
2: 어 너무 맛있어.
1: 좋다.
0: 그래갖고 이제 이 국물로
1: 이거
0: 땅콩을 세개 갈아가고.
1: 우와.
2: 오, 되게 맛있겠다.
1: 우와. 감사합니다.
0: 네, 좀 더 해봐요.
1: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2: 더 먹고 싶다.
1: 우와. 고소. 고양이

0: 바람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1: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 이상 한 6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4: 이 정도면 저을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4: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1: 와, 뭐예요? 안주예요?
5: 통감에서 잡아. 와.
1: 저분은 혹시
3: 아 그...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
1: 와우.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이게 와
1: 잠깐 빌렸어요.
5: 네. 바다장어 종류가 두 종류예요.
4: 네.
5: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4: 붕장어.
5: 붕.
4: 붕장어.
5: 네.
4: 붕장어.
5: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4: 갯장어.
1: 네.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5: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고 해서 갯장어래요.
4: 오.
1: 약간
4: 오, 재밌다 얘.
1: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5: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4: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니, 그럼 우리가 귀요미 네.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4: 와.
1: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5: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4: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먹고 회복.
5: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5: 끓여요.
1: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1: 이렇게.
3: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갔다가.
1: 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4: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1: 어, 맛있겠다. 면이 들어갔어요. 맛있겠다.
4: 대박이네. 그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4: 와,
1: 너무 먹고 싶어요.
4: 좀 와, 진짜 맛있겠다.
5: 약간 크림처럼 촉촉하게 나와요.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크림 아니에요?
4: 갈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4: 다 됐어요?
3: 네. 국수를 이제 부숴봐요.
4: 아 너무 설렌다.
1: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4: 아 감사합니다.
5: 잠시만요. 설탕이나.
4: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아, 갈라지잖아요.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 이거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1: 저는 소금으로.
4: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네. 할게요. 능원이 너 멀었다.
1: 설탕 사랑.
4: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1: 이거지.
4: 자, 이건 소금인데.
1: 네. 설탕도 맛있어요.
4: 아, 이거 그럴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1: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5: 네, 맞아요.
4: 와우.
1: 사실 피넛버터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5: 맞아요.
1: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네.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1: 어, 진짜요?
3: 토백이지요.
1: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4: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아, 먼저 네.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네.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은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4: 와
1: 그래서 또
3: 13, 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4: 다시 네. 우와 경험하시다가
3: 고향에 와서 사니까
4: 네.
3: 우선 마음에 그 안식을 넣는
4: 그렇죠.
3: 그런 평온함을 얻어요.
4: 그러니까요.
1: 그건 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야. 낫다는 거죠?
3: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4: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다도 있고
3: 공기도 좋고
4: 자연도
3: 하니까
4: 있고
3: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4: 그렇죠.
3: 피로가 얼른 풀리는 것 같아요.
1: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3: 네, 그렇죠.
1: 그렇죠라고 했어요.
5: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마음의 여유 없는 도시.
5: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이제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1: 잘 돌아오셨네요. 네.
4: 그러니까요.
5: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4: 그렇죠.
5: 네.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1: 훨씬 더 낫죠. 네.
4: 그만큼 또
1: 빨리 움직이는
4: 것도 있으니까.
1: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죠, 요즘은.
4: 네. 사이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3: 뭐 부자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4: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5: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1: 어쩔 수 없죠.
5: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4: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 네. 다 그렇죠.
1: 아까도 사실 디키타카가 있었는데. 네.
4: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네. 주시고 뭐 귀한 음식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스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5: 저도 반가웠습니다.
1: 나중에 저도요.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네.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네, 갈까 말까 저는 먹으러 올게요.
1: 멋있어. 저희 회사 멋있네. 너무 좋아하는데?
4: 우와, 언니 여기야.
1: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4: 언니.
1: 이렇게 큰 나무를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4: 언니,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1: 내 정국이야.
4: 계속 막 무화과 노래를 부르더니.
1: 어머니, 이거.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와.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3: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1: 감사합니다.
4: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3: 귀해요.
4: 다 주록색이네요. 얘 이겼다. 있네? 한번
3: 써보세요.
1: 먹을래?
4: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1: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3: 그렇게
1: 반반하려고 해서.
4: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3: 예. 맛있어요?
4: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3: 먹어요.
4: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1: 지난해 예.
3: 익은 것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4: 우와!
1: 빼주세요?
4: 여기서 좀 먹고 가도 될까요?
3: 네.
1: 이게 익은 걸 자지만 먹어도 된다고요?
3: 네, 다 드세요.
4: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아니네.
3: 아직.
1: 많이 안 익었으니까.
3: 첫 통이라. 익었어요.
4: 아, 덜 익었어요?
3: 예. 덜 익었고. 봐보세요.
1: 호흡!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우. 게임.
4: 익은 거 찾기 게임 해볼까요? 오, 좋아요.
3: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1: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4: 역시.
1: 건가요?
3: 그렇죠.
1: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4: 오케이.
3: 뒤에 가면 될까?
1: 오, 진짜 넓다. 우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빨리야! 짠!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두 개! 따라!
3: 여기 두 개 있어. 요거는 덜 익은 거죠. 먹으면 목이
4: 작은 것들이
3: 아파요.
4: 이게 예. 커지나요?
3: 커지죠.
4: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4: 우와 대박. 이것도 아직이에요?
3: 아직.
4: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3: 그거는 면보한 거고.
4: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된 거예요? 예. 손으로요?
3: 예.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4: 아, 어머.
3: 아니, 먹은 게 상관없지.
4: 어머.
3: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4: 오!
3: 찐이.
4: 우와! 대박. 가보세요.
0: 색깔 미쳤어요.
4: 너무 좋다.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0: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4: 봐봐. 너도 다 먹을 거야?
6: 너도 그 많이.
4: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0: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7: 이와고 하는 사람.
0: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짠.
4: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어,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1: 어 예쁘네.
8: 아가씨는 이리 와봐.
4: 오, 네. 우와, 우와, 우와, 찜!
1: 아, 이게 우아과 찜이에요?
4: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1: 완전다. 향이 너무 좋아요. 와우.
4: 보시오. 뭐 넣으신 거죠?
9: 내가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세려울 때 파란 무화과로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4: 설탕 안 들어가요? 손이요. 금손이시네.
1: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4: 진짜 너무 맛있어요.
9: 오늘 먹어. 신년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4: 이 집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달라요.
1: 네.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무화과가 못 자라서 말랭이만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생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가을이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 가을이 아닌데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와서 잘했네요.
9: 뭐 하고 있어? 오메 오메 우리 모아가 다 왔다 그러네? 다 왔다 그러네?
4: 아, 이 언니가 다 들었어요, 선생님. 얘가 다 들었어요.
9: 자, 뭐 여기 보내고 아가씨는 우리니까 있더라고.
1: 아 그래요.
9: 모아가 모아가로 한번 잡아야죠, 잡아서. 요것은 있잖아요.
4: 네.
9: 요것은 요것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4: 네.
9: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4: 아 얘는 조금 기다리고
9: 좀 익어야 돼.
4: 아
9: 괜찮아. 내일 아침 먹어도 저 괜찮고.
4: 오.
1: 너무 잘 먹을게요, 사장님.
4: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9: 있으면 많이 먹었는데 없어.
1: 다시 와야 되죠.
4: 다시 와야죠.
9: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4: 시집이요? 시집? 시집?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저는 일손, 언제든지.
1: 일손 해준대요.
9: 네. 그러면은 여기 보내고 그거가 있어. 그거가 더 일을 잘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따갖고 먹은 것은 돈 안 받을게.
4: 오! 아, 아드님!
1: 있으세요?
9: 그게 아들이 어디서 찾아봤다.
4: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9: 아니, 이쁘게 생겨나서 욕심이 나.
1: 아, 진짜요?
9: 맛이 나.
4: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저 깜짝이야.
9: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4: 밀당! 밀당! 사장님!
9: 한국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
4: 어려워요. 살짝 지금. 그러면 어떻게 여기로 이사?
9: 진짜. 요거에 깨꼬닥 하면은 뭐가 깨꼬닥 하면은 일 아우러 내가 미리 살릴게. 이날 말갱이 오면은 내가 또 줄게.
4: 그래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9: 어? 글쎄 한번 나도 한번 더 생각해.
4: 끝까지 가게
9: 돼.
4: 오케이, 좋아요. 저 진짜 약속이에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9: 좋아요. 우리
4: 약속. 옥상.
9: 아예
4: 안 사인
9: 거 아니야?
4: 아,
9: 다음에 만나요.
4: 행복했습니다.
9: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 저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4: 아, 훈훈해. 올 것 같다고요? 와야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올게요. 저 진심인데요, 저는.

0: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공연을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너무 힘이 되는 공연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위로의 통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아버지가 또 드러머이시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고 뭐 악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건 뮤지션들 간의 소통, 즉흥성, 즉흥적으로 서로서로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하듯이 재즈를 연주를 하면은 스윙감이 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활 압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손 압력까지 처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제가 원하는 말을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즈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긴 했는데 클래식이 싫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프랑스 가서도 클래식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모은이라는 프로젝트로 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자작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제가 2020년에 녹음한 Intérieur라는 앨범이고요. 내면들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저가 살면서 겪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앨범입니다. 파리에 되게 권위 있고 되게 유명한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셋 선사이드 그리고 듀크 데 롱바라는 곳이 있고 또 텅트위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선셋 선사이드에서 하는 콩쿨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이제 그중에서 클럽 측에서 골라서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작곡가 상을 받고 또 솔리스트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도 있고 여행을 다녀와서 쓴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곡도 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곡에 즉흥 연주가 들어가고요. 공연을 할 때도 즉흥 연주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공연이 사실 달라요. 같은 공연을 오늘 들으셔도 다음 날 제가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또 재즈여서 저는 즉흥이 제가 하는 음악의 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참여한 콩쿨은 라데펑스 재즈 페스티벌에서 주최를 하는 콩쿨이고요. 되게 역사가 긴 콩쿨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 콩쿨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거쳐간 콩쿨이거든요. 유럽에서 또 유명하신 나윤선 선생님께서 또 상을 받으셨고 피아 베트만 아니면 보이안제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거쳐간 프랑스 콩쿨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될지 몰랐어요. 예선에 붙을지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었는데 예선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또 재즈 뮤지션이고 또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은 제가 또 완전 정통 재즈 뭐 스윙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아메리칸 재즈를 하는 또 뮤지션은 아니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또 마침 거기서 연주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팀명은 이미 제가 손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클럽 연주를 하고 일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이 오셔서 너네가 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음악을 더 찾아 듣고 싶다. 혹시 어떤 재즈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드러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재즈가 도대체 어떤 재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은 재즈인 것 같다라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뭐 저한테 특정 장르를 붙여주시기보다는 저의 되게 개인적인 그냥 jazz à la mo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moon jazz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집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앨범인데요. Mio Mio d'après라고 이후의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약간 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좀 아픈 기억들을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정면으로 마주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꺼내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앨범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마음이 가는 트랙 중에 하나는 철새라는 우아조미가 아테라는 곡이고요. 제가 프랑스에 2012년 봄에 가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산 지 14년 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 여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고 해가 지나면 또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철새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아내본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분들이 또 저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이제 뮤지션으로 또 대해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또 저를 한국인으로 또 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 곡인 Mio Mio d'après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서사를 가진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번에 제가 프랑스 멤버들 두 명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주, 대구, 서울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너무 슬펐는데 아름다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 이 집을 내기까지의 또 많은 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번 앨범을 또 발매를 한 게 네, 관객분들이 또 듣고 느끼시고 또 저한테 그걸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이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1: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0: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2: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3: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2: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잔나비.
2: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우연의 친구.
3: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셰프님.
3: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 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3: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1: 23만 5천 원? 5천?
3: 그냥 5천? 뭔가요?
4: 해시태그.
1: 해시태그?
3: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1: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에서
3: 불고기,
1: 드시지 불고기
3: 인기가 많네.
1: 네, 그런 거.
3: 네, 많죠.
1: 아닌가? 뭐죠? 뭐죠? 음식?
3: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자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와, 봐주세요. 오, 이거 면란인 것
1: 면란
0: 같아요.
1: 면란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아,
0: 와.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하네.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밤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딴짠단. 저는 진짜 선택 장애.
1: 이렇게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1: 없어요?
0: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네.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렇죠.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은 빈, 빈이에요.
1: 아, 콩, 콩.
0: 그 빈으로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 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 푸드. 그걸 나는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2: 아,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저 진짜 후맥도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즈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야. So cute.
0: 이제 뭐
1: 봐.
0: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배우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어,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런 거. 자, 하나 더.
3: 다음 티라미수
0: 찹쌀떡.
1: 티라미수? 원장님, 그냥 커피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어, 티라미수.
1: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도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거 같다.
1: 와.
0: 전통 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짭짤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막 돌잔치 떡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네, 맞아요. 붙으라고. 네. 찹쌀, 찹쌀 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1: 아.
0: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어, 뭐 안 끝났어요? 아
0: 파브리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디저트가 오?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0: 약밥! 약과.
1: 약과.
0: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거 이거?
1: 이게 뭐예요?
0: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0: 진짜 써요?
1: 네.
0: 플러스 진짜 달아요.
1: 아.
0: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 볼게요.
0: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거 다.
1: 귀여우셔.
0: 자, 자, 이렇게.
1: 오. 네, 따라해 볼게요.
0: 찍고 먹는 거.
1: 커피 찍어요?
0: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1: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니, 근데 맛있죠? 맛있는데?
0: 맛있죠?
1: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2: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1: 유치원 때?
0: 유치원?
1: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다, 밥이 왜 달지?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재윤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1: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0: 아, 쓰다!
1: 저도
0: 맛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1: 가라.
0: 바로 먹으세요, 바로 먹으세요. 예.
1: 어른 되기 멀었다.
0: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1: 네.
0: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지시허여 이리 찾아 왔사오니 어여 여기소서 화사시주 인등시주 차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주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아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고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난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 남여보그 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괴땀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망건 꿈에기 가끈접기 배자 도시 벗어한 행전 포대 허리에 띠 다님 줌치 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못 쌍원앙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배 학그리기 흥초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갑주 분주 표주 명주 생조 둥견 초보문포 황제포 준포문포 채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짐향옷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해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디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 주시향 봉제사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 아, 하루난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의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그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이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풀겄구먼. 곽씨 부인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0: 세. 아, 명산대 자리용신당과 고묘 총사 서광사며 섣불미르 서계신디 허유 허유 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광불공 칠성불공 난불공 다지가지다호니 공뜨는 답이 남기 꺾어지랴 갑자 사월 조파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허구 세기 억농 터니
1: 아 누구야

0: 소항 못다 들더니
1: 아 그렇지 아.
0: 반도친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아.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진 고로 아.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바흐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 아.

0: 싸기리 4년 후에 하도 난 회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안에서 급한 마음 산오기를 기다리지. 행취가 진동하고 체온이 두르더니 혼미중 탄생언이 선인목녀딸이라. 곽씨 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그렇지.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 또 잘못 두면 요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고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 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어?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마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디. 33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구버 40분 낙은 자식 한 달에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의 피열이고 넉 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의 사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을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복을 주어 배 붙듯 달 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업 쏘서.
1: 아 얼씨구.
0: 곽씨 부인 이때야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꼼짝 탈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0: 치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 지어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그렇지. 식음을 전폐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에 잠김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 뒤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그렇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사진이요. 평불릉 사진이라더니 여기 두려 원수로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라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여겨놔. 세계 환생 자로 치는 외구연불이나 허여 줄걸. 절통하고 분할

사람들이 말 유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그렇지.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영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영결종처 관우

0: 차노하노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헌헌 차노하노 하노하노 오이가리놈 차노하노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안은 비었는데 신봉사 실성 발광 미친흔디 헐싸돌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대 흩어 짚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0: 아. 아.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질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아이를 방바닥에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 애엄이 인도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있는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저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 이 생각만

식도 하중요 밤살이나 허여요 시인봉사 좋아라고 그거 고맙소 수복 강령 허옵소서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턱 밑에 수풀에 앉아 아이를 어른다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어구나 이도 이리도 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허

탈모 현철하고야함 전어요 애비기 구염을 보이여라 둥둥둥은 햇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 다섯 맨 뒤 하나 열 속영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얌주얌 찰깡찰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얻어다 틈막 속에 넣었더니 우리 까만 새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남았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우르르르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만 원. 감사합니다.
1: 수가 많으니까 어.
0: 만 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에이, 가봐. 에이, 아니면 TV.
0: 역시 프로페셔널.
2: 오케이.

0: 왔어? 우리 쇼핑하러 갈 왔어요?
1: 우리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어, 근데 왜?
1: 오늘의 경동시장에 네. 직원으로 출근하실 건데요.
0: 직원?
1: 네.
0: 나요?
1: 일하러 왔어요.
0: 일하러 왔어요? 가니?
1: 네.
0: 와, 진짜요?
1: 네.
0: 오케이, 갑시다. 근데 진짜 먼저 너 쇼핑 안 할게요?
2: 돈을 벌어야 쇼핑을
0: 안 해요. 아, 네.
2: 돈
0: 아,
2: 없잖아요.
0: 아, 돈, 네. 네, 맞아. 나 돈 없어요. 네. 와, 이거 소고기예요? 싸게? 아, this is sale? 지금? 오, 진짜로? 나 이따가 쇼핑할게요, 이따가. 네. 저 지금 쇼핑 못해요, 오케이.
2: 샀어요, 지각이에요.
0: 어, 근데 떡고기. 피디님, 떡고기. 나 떡고기 너무 좋아해요.
2: 네, 이따가 치킨.
0: 치킨, 우리 진짜 꼭 치킨 해야 돼요, 진짜. 와, 와, the market in Korea is so big. 아, 제가 준비해야 돼요. 만 원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라라라라,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고, 어우. 혹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우, 와. 오, 향이 너무, 와. 역시. 역시 코리아. 아, 코리아 진짜 밖에 없어요.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 아, 여기예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진짜 this is for me? 와. 안녕하세요. 간식탕.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와. 오늘 다 부탁드립니다.
2: 네.
0: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닭고기예요?
3: 아, 요거는 생선, 피쉬.
0: 생선? 아, 나 생선 너무 좋아해요.
3: 아.

0: makinante sen sonun makina.
1: Makinen andın da.
2: Welcome to Kanishiktan. Oh wow.
3: Kimchi.
0: Yogi. Can you put
3: it
0: on? Ah, side?
3: Yes.
0: Ah, yogi. Okay, okay. Okay. I can do it. Yogi. 혼자 할 수 있어요.
3: 네.
0: Yes. Okay.
3: Okay.
0: Oh, I like it.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1: 네.
0: 아, 네.
1: 바다미.
0: 바다미.
1: 응,
0: 바다미.
1: 바다미.
0: 네. Yes, Connie. Yes, put the 바다미. Yes, Connie. And put the 바다미. And yes, Connie. Oh, and put the 바다미. Hey, yes, Connie. And put the 바다미. And yes, Connie. Come on, and do the 바다미. And yes, Connie. Oh, a 바다미, a 바다미, a Connie. Yo, a Connie, a 바다미, a Connie. Oh. 아, 네.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Okay.
3: 네. 여기 떡볶이.
0: 아, 여기 떡볶이? 네. It's Connie. 아, 바다미. Oh, that's Connie.
3: 아니야, 그냥, 그냥.
0: 아, 그, 아, 그냥 like this?
3: 아니, 아니, 아니.
0: 아,
3: 들어가.
0: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3: 여기 꽂아놓고. 칸이 안 힘들어요?
0: 아니요, 재밌어요. I love it.
3: 이렇게.
0: 나, 나 이제부터 I'm 식원. 이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 아, 어서 오세요.
3: 이거 호박잎. 요 정도는 펴줘야지.
0: 바슬로데.
3: 먹을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살살.
0: 살살. 어려워. 네.
3: 어려워.
0: 아, 역시. 역시 프로페셔널. 응. 어?
3: 이게 연해서. 아, 네. 연해서 잘. 네. 찢어져요.
0: 아.
3: 오케이. 오케이.
0: 어때요?
3: 오케이. 예.
0: Yeah. 알아요. You unfolded? You unfolded? You unfolded. And a yeah. You unfolded.
3: 이걸로 이제 밥 싸 먹는 거야.
0: 와,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사장님, 뭐예요?
4: 사장님, 잠시만.
0: 네? 어, 너무 빡세게.
5: 파이어!
0: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4: 빨리,
0: 빨리, 빨리.
4: 사장님.
0: 야, 빨리, 빨리. We in 한국 here. 여기 한국, 아, 빨리, 빨리 문화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4: 뭐라고요?
0: 아, 도미, 도미.
4: 네.
0: 아, 네. 안 더워요?
4: 사우나.
0: 사우나 갔다. 와. 고객님, 혹시 맛있어요?
6: 어, 네, 맛있어요.
0: 아, 많이 먹었니? 아, 고객님 때문에 그 계란찜 다. Please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Okay? Yes. 맛있어요?
6: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6: 네.
0: 아, 오케이. Okay. 아, 호박님께 쌈쌈 드세요. 고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6: 제육이요.
7: 제육?
0: 제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어서 오세요. 감자미 배고파. 감독님, 혹시 아유 배고파? 네.
3: 오케이. 우리 당구 경상도 말. 오빠야, 맛있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8: 맛있다.
0: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 네. How much?
9: 아니, 한 혼자.
0: 아, 혼자?
9: 만 원입니다.
0: 만 원? You don't want to eat for two? Not two, not 2만 원?
9: 만 원.
0: 아, 만 원. Yes, sorry. 죄송합니다. I'm gonna be 찰나. 영수지 필요했어요? 이츠 카니 사이즈.
9: 카니 사이즈.
0: 예스, 카니 사이즈.
9: 오케이, 굿.

0: 몸에 좋은 한약재.
1: 몸에 좋은 좋은 약조.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약촌 혹시 알아세요? 오케이. 어디에요? 몸에 좋은 약촌. 왼쪽. 몸에 좋은 약촌. 오케이. 약조 상위 세양쪽 아 한약국 어 몸에 좋은 약쪽 어 몸에 좋은 약쪽 사람 어 여기 많이 오 this is really good 오 어 이거 약 많이 있으세요
2: 많아요
1: 아, 아 죄송합니다 그 페달 16,000원
2: 16,000원씩
1: 네
2: 아 제대로 오셨구나
1: 네 페달 페달
2: 그래도 서비스를 줘야지
1: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2: 혈당 조절 때는 카무티예요.
1: 네.
2: 잊지 말아주세요. 뱃살 쏙 들어가요.
1: 아 뱃살, 아 뱃살, you have that too for 아 진짜로 다이어트?
2: 다이어트.
1: 어 어디예요?
2: 더 잘 되고.
1: 아 어 이거 얼마예요?
2: 이거 13,000원.
1: 13,000원. 혹시 카드 카드?
2: 카드 돼요.
1: 아 죄송합니다. I do 페달 근데 이거 쇼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페달 해야 돼요. 오케이. Where is the 신동상회?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가야 돼요. 와. 와, 감자 너무 너무 예뻐요. 와. The vegetables look very fresh and very healthy. 안녕하세요. 와. 꽃게. 이거 제일 좋아요. 오. 아, 이따가. 오! 와, 여기 사실은 냄새 있는 향기 진짜 remind me of 세네갈에서 시장 same 냄새. Yes, so that makes me very nostalgic. 아, 여기 나.
3: 어, 강아지.
1: Smells so good. 어, 강아지.
4: 어 안녕 아 네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진도 아 진도상 진도상위 여기 yes 진도상위 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페달 하러 왔어요 네
5: 반가웠어요
1: 네 반갑습니다 페달
5: 잔니
1: 오 You know me 잔니 너 왔니 왔어 페달 왔냐고 네네나 페달 왔습니다
5: 네 얼마 드려요
1: 아 16,000원
5: 16,000원
1: 네
5: 오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 시원한 음료수
1: 아 네 부탁드립니다 오! 아우 이거 아플 주세요. 사과.
5: 네, 사과 주세요.
1: 오, 사과 주세요.
5: 가서 드시든지.
1: 맛있어요.
5: 네.
1: 아, 너무 맛있어요.
5: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나씩 드시고요.
1: 와. 아우. 아우.
5: 아니, 배달.
1: 많이 고생했어요, 가니.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가세요.
1: 네, 미션 done. 아우, 아 근데 그 사과 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6: 특별 미션 드릴 건데요.
1: 네.
6: 경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시장 간식이 있어요.
1: 오, 진짜로? 네. 스페셜 스낵 있어요? 여기 간식?
6: 어, 용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1: 오, 진짜로? You gonna give me money? 꼭 먹을 거예요? Yes. Okay. 오. 아. 아, 이거는
6: 만 원이면 충분해요.
1: 만 원? 만 원? 혹시 아리랑 집에 돈 없어요? 돈 없니?
6: 시장에서는 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1: 어, 진짜로? With only 만 원? 확실해요?
6: 네, 오늘 간식 예산은 단돈 만 원입니다.
7: 꽈배기 어디 있어?
1: 꽈배기 어디 있어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혹시 꽈배기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3: 김치 라이크?
1: 김치 나 너무 좋아해요.
3: 내 가게.
1: 어디요?
3: 가자. 어, 오케이, 여기.
1: 어, 여기에요? 와, 와, 오이. 와, 오이, that was that?
3: 웰컴.
1: 꽈배기 혹시 알아세요? 이모?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8: 3,200.
1: 아, but, okay, so 제가 PD님, you guys want one and one, right? Okay, 세 개 주세요.
8: 세 개.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선물. 선물, 감독님, 주세요. 어, please eat. 너무 맛있어. 꽈배기 너무 맛있어. 여기 또 꽈배기예요?
8: 네.
1: 와. KBS, MBC, SBS. 와우. 와,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오, 이거, 오, 어. 이거, 이거 새 거예요?
9: 네.
1: 어,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얼마예요?
9: 하나 천 원.
1: 천 원. 하나 천 원? 와. 안 비싸요. 그리고 이거 4개에 천 원이에요? 네 개, 네 개. 아, 제가 네 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10: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와. 얼마나 남았어요? 오! 진짜 맞았어요. I have 6,000 원 left. Okay. Okay, shopping, shopping mo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뭐예요?
11: 번데기.
1: 번데기.
11: 네.
1: 오, 뜨거워요.
11: 뜨거워요.
1: 번데기. 번데기.
11: 요지
1: 나쁘지 않은데?
12: 밥 진짜 드세요.
1: 네. 어, 나쁘지 않은데?
11: 맛있어요.
1: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really 이상한 맛. 근데 지금 괜찮아요.
6: 벌레 그가 마비가 되기 전에.
1: 마비예요? 아, really?
11: 그거.
1: That? I'm eating this right now.
11: 예.
1: Oh my god, 이거 얼마예요?
11: 요거요? 끓인 거요?
1: 2,000원 per cup. 2,000원. 피디님, 너 좋아하세요? It's treat. You want? Okay, yes, 2,000원. 감사합니다.
11: 수가 많으니까 한 컵 더 줄게요.
1: 네.
12: 감사합니다.
1: 작가님, 네. 어. 네, 피디님. 피디님.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13: 매실.
1: 매실. 아, 매실 주스. 나 먹었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Can I try? 이거 너무 완전 내 스타일. 어, 이거 how much? 6,000원? 오늘 미션이에요. 아, 4,000원이에요. 4,000원. You can make 4,000원? Yes. 완전 내 스타일. 어. 레몬처럼. 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1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mission good. Now, let's go back to the 식당.
14: 아,
1: 네, but I want to go to one last.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세네갈에서 그 우리 많이 열어줬을 때 많이 먹었어요.
15: 어, 그래.
1: 네. 얼마예요?
15: 그거에 만 원어치.
1: 만 원?
15: 네, 우리 한국에서 만 원.
1: 나 돈 없어요. 5천 원이에요.
15: 5천 원어치 드릴까?
1: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5: 우리 집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하고.
1: 아, 진짜로?
15: 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14: 코리아.
1: 와. 코리아. Yes.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녀왔습니다.
16: 수고했어요.
1: 네. 이거는 네,
16: 나물 작도 와,
1: 많이 고생했어, 카니.
16: 고생했어요.
1: 감사합니다.
16: 우리 앉아서 밥 먹어요.
1: 오, 진짜요?
16: 네. 오. 이제 밥 먹읍시다.
1: 오, 네.
16: 도시락 한 거 네. 받아왔어요.
1: 네.
16: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1: 오, 맛있겠다. 오.
16: 오. 많이 먹어요.
1: 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16: 네. 열무김치.
1: 열무김치?
16: 응.
1: 이거 너무 맛있어요.
16: 맛있어요. 네.
1: 이거 너무 좋아요. 와.
16: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아 깔끔하다.
1: 아 깔끔하다.
16: 응. 시원하다 깔끔하다.
1: But I love 깔끔하다. I love 맞아. 이거는.
6: 사장님 혹시 오늘 카니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어떠셨어요? 카니 일 잘하신 것 같아요.
16: 어, 카니 일 잘해요.
1: 오늘,
16: 아니 그리고 굉장히 뭐라 적극적이야.
1: 너무 감사합니다.
16: 어.
1: 근데 사실은 제가 16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16: 어.
1: 일 많이 했어요.
16: 어.
1: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
16: 껌이야?
1: 네 공연 많이 있어서 자신감 있었어요.
16: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아가씨들이 이렇게 주방 들어가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 근데 카니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1: 감사합니다.
16: 도시락도 싸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1: 재밌었어요.
16: 보기 좋았어요.
1: 와, 네, 이모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6: 아,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6: 오늘 직접 일하셨던 만들고 이제 날랐던 음식 직접 맛보니까 어때요?
1: It's like 내 음식 내 내산.
17: 내
1: 음식 대상.
17: 이라고 하세요.
1: I feel proud. No. 이거 더 맛있어요.
6: 일해본 소감은 어떠신지? 힘들지는 않았지.
1: I always had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work to service for other people because it makes everybody's work very easy. So I will respect even more because it's very hard and they do that every day and I respect them even more. Yes.
16: 감사합니다.
1: 많이 respect.
16: 네,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1: And then also 이모 that 진짜 친절하게 일했어요. So she's always like smiling and her job is like very hard. So 너무 많이 respect 있어요.
16: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늘. 이거는 쌌어요. 우리나라 세네갈에서 똑같은 방식 있어요.
16: 아.
1: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할머니랑. 이거는 찾아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세네갈에서 시파.
16: 시파.
1: 시파.
16: 시파.
1: 시파. 예, 시파.
16: 시파.
1: 네. 그 발음 조심하세요. I love her. 이모.
16: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16: 오늘 너무 재밌게
1: 너무
16: 잘 보고 있어요.
1: 배웠어요, 진짜요.
16: 네.
18: 아니,
16: 네.
18: 가자미 언니, 이쪽으로.
16: 아, 네, 지금.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9: 오늘은 과연을 겸해야 돼.
16: 카니 김치.
1: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김치예요?
16: 네.
1: 와, 진짜 잘 먹을게요. 진짜.
16: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16: 네.
1: 바이바이.
16: 바이바이.
1: 파이팅.
16: 파이팅.
1: 네. 나 더 갈게요. I will come back. Yes. 바이바이.
20: 바이바이.
1: 와. 와. 와,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오늘. 런던 마켓, really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14: 여기 또 올 생각 있어?
1: 어, 그럼요. 제가 이거 너무 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일주 한 번 갈게요.
14: 마트보다 좋죠. 마트.
1: 반반.
14: 반반.
1: 반반. Half half. I like mart during the week. 주말에 여기.
14: 아, 주말에
1: yes.
14: 여기.
1: Just 주말에. Totally. I have too much shopping. 오늘 쇼핑 많이 안 했어요. So 기분이 너무 조금 답답해요. So I need to come back. All right. 나차. 마마 차 갈게. Bye. 네. 후. Today, I wasn't just preparing food at the market. I was helping prepare People's Day. Korea is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but what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me was the people working together to make every meal possible. Even in an age when food delivery is more convenient than ever, people still come to traditional markets. I think it's because they're looking for more than just good food. They come for the warmth, the community, and the human connection. If you ever have the chance to visit a traditional Korean market, be sure to stop for a meal. You might just discover something even warmer than the food itself.

0: 잤어?
1: 잘 잤냐고?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자,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언니 자연... 근데 화장 별로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근데 솔직히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네, 근데 이놈의 너크서클을 어쩔 수 없어.
1: 나는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아침에 진짜 잘 부어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거 먹고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1: 오, 좋아.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예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혹시 청정을 이렇게 예쁘게 입은 게.
1: 그러니까 여기 뉴 맛집이네요.
2: 아,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예, 올라가.
1: 대박. 여기 딱잖아. 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우와. 바다 우와.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 사장님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콩 칼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칼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정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칼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드는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저희
0: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0: 네. 네,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1: 해보고 싶어.
0: 그래, 네. 해봐. 문 앞에, 저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뛰어나가지고. 아,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와,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돼.
2: 여기.
1: 이거 맞죠, 사장님?
2: 그런 힘이 없어요.
0: 힘이 없네.
2: 한번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요.
1: 제가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기본을 제가 다 해놨다. 아, 다 얘네가 다 해놓고.
2: 팔분감이잖아요. 바로 못 자르니까 아. 이러고 밀가루를 발라요. 되게 말하고. 그래갖고 딸내기 좋게 이러고 말아요.
1: 우와!
0: 아.
1: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길쭉길쭉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0: 이렇게 말고 이렇게.
2: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0: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2: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0: 적당한 거는
2: 너무 커요.
1: 커요?
2: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0: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0: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하시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2: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네.
0: 그러다
2: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1: 근데 많이 저는, 답답하셨나
0: 그러니까,
1: 봐요.
0: 그러니까.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0: 맛있겠다.
2: 이거 해봐. 아주.
1: 아, 땀난다.
2: 얇게
0: 땀나죠. 이렇게?
1: 이거 붙었네. 네.
0: 이렇게?
2: 네.
0: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빨리 하는. 이렇게 빨리 하셨는데 난.
1: 사장님 거 누가 더 잘 자르시는 자른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객관적으로 진짜 네. 솔직하게 누가 더 잘 자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가 더 갈국수 같아요?
2: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둘 다 아니에요.
0: 둘 다 아니야.
2: 두 분 다 잘했어요. 이 땅콩을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간 거예요. 그래갖고 국물을 만들었어요.
1: 담백해요, 진짜.
2: 예.
0: 어, 너무 맛있어.
1: 좋다.
2: 그래갖고 이제 이 국물로 이거 땅콩을 미세하게 갈아가고.
1: 우와.
0: 오, 되게 맛있겠다.
2: 국물 맺는 거.
1: 우와. 감사합니다.
2: 네, 좀 더 해봐요.
1: 어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0: 더 먹고 싶다.
1: 우와, 고소.

0: 아, 바람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1: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이지 한 6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4: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4: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1: 와, 뭐예요? 안주예요?
5: 한밤에서 잡아. 와.
1: 저분은 혹시
3: 아 그... 우리 아들이요 우리 큰아들.
4: 와우.
1: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이게 와
1: 잠깐 빌렸어요.
6: 네. 바다장어 종류가 두 종류예요.
4: 네.
6: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4: 붕장어.
6: 붕.
4: 붕장어.
6: 네.
4: 붕장어.
6: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4: 갯장어.
1: 왜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6: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고 갯장어래요.
4: 오.
1: 약간
4: 오, 재밌다 얘.
1: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6: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4: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니, 그럼 우리가 귀요미 네.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4: 와.
1: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6: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4: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먹고 회복.
6: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6: 끓여요.
1: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1: 이렇게.
3: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갔다가.
1: 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4: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1: 어, 맛있겠다. 면이 들어갔어요. 맛있겠다.
4: 대박이네. 그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1: 와, 너무 먹고 싶어요.
4: 와, 진짜 맛있겠다.
6: 약간 크림처럼 걸쭉하게 나와요.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크림이 아니에요?
4: 갈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4: 다 됐어요?
3: 네. 자, 국수를 이제 부숴봐요.
4: 아, 너무 설렌다.
1: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4: 아, 감사합니다.
6: 잠시만요. 설탕이나.
4: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 이거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1: 저는 소금으로.
4: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능원이 너 멀었다.
1: 설탕 사랑.
4: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1: 이거지.
4: 자, 이건 소금인데.
1: 네. 설탕도 맛있어요.
4: 아, 이거 고를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1: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6: 네, 맞아요.
4: 와우.
1: 사실 피넛버터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6: 맞아요.
1: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네.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1: 아, 진짜요?
3: 토백이지요.
1: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4: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먼저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자운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4: 와.
1: 그래서 또
3: 3, 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4: 경험하시다가 네.
3: 우선 마음의 그 안식을 얻는
4: 그렇죠.
3: 평온함을 얻어요.
4: 그러니까요.
1: 그건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야. 낫다는 거죠.
3: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4: 그렇죠. 여기는 바다도 있고
3: 공기도 좋고
4: 자연도
3: 하니까
4: 있고.
3: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4: 그렇죠.
3: 피로가 얼려 풀리는 것 같아요.
1: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3: 네, 그렇죠.
1: 그렇죠라고 했어요.
6: 서울에서 있을 때는 경쟁 사회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마음의 여유 없는 도시.
6: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4: 그렇죠.
6: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이제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1: 잘 돌아오셨네요. 네.
4: 그러니까요.
6: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4: 그렇죠. 네.
6: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1: 훨씬 더 낫죠. 네.
4: 그만큼 또
1: 빨리 움직이는
4: 것도 있으니까.
1: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어요. 네.
4: 사이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3: 뭐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4: 많이 안 좋아들리는 거예요. 네,
6: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1: 어쩔 수 없죠.
6: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4: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네. 사이 다 그렇죠.
1: 아까도 살살 티키타카가 있었는데. 네.
4: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네. 주시고 뭐 귀한 음식도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스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6: 저도 반가웠습니다.
1: 나중에 저도요.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네, 깔끔하게 저는 먹으러 올게요.
1: 멋있어. 저 여자 멋있네. 너무 좋아하는데?
4: 우와, 언니 여기야.
1: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4: 언니.
1: 이렇게 큰 나무를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4: 언니,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1: 어, 내 정국이야.
4: 계속 막 무화과 노래를 부르다니.
1: 어머니, 이거.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3: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1: 감사합니다.
4: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3: 이게요.
4: 다 주록색이네요. 어 얘 이겼다. 오 있네? 어 한번
3: 보세요.
1: 먹을래?
4: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1: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3: 그렇게
1: 반반하려고 해서.
4: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3: 예. 맛있어요?
4: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1: 지난해 예.
3: 익은 거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4: 우와!
1: 빼주세요?
4: 여기서 좀 먹고 가도 될까요?
3: 네.
1: 이게 익은 거 자지만 먹어도 된다고요?
3: 네, 다 드세요.
4: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안 익었네.
3: 아직
1: 많이 안 익었으니까.
3: 첫 통이라 익었어요.
4: 아, 덜 익었어요?
3: 예. 아. 덜 익었고. 봐보세요.
1: 호흡.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우. 게임.
4: 익은 거 찾기 게임 해볼까요? 오, 좋아요.
3: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1: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4: 역시.
1: 건가요?
3: 그렇죠.
1: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4: 오케이, 오케이.
3: 뒤에 가면 될까?
1: 오, 진짜 넓다. 우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빨리야! 짠!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어, 저기! 짜라! 어?
3: 여기 두 개 있어.
4: 맛이
3: 이 집 요거는 덜 익으면서 먹으면 먹이
4: 작은 것들이 아파요. 이게 예. 그 커지나요?
3: 커지죠.
4: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4: 와 대박. 이거는 이것도 아직이에요?
3: 아직
4: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3: 그거는 연보한 거고.
4: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된 거예요? 예. 손으로요?
3: 예.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4: 아, 어머.
3: 아니 먹은 게
4: 어머.
3: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4: 오,
3: 찐이.
4: 우와, 대박.
7: 자극해.
4: 색깔 미쳤어요. 너무 좋다. 너는 와우.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너는 와우.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봐봐. 너도 다 먹을 거야? 너도 그 많이.
7: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1: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8: 너하고 하는 사랑.
1: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짠.
4: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와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1: 오 예쁘네.
9: 아가씨들 여기 와봐.
4: 오 네. 와와와 찜.
1: 와, 와. 이게 무화과 잼이에요?
4: 직접 만드신 거예요?
9: 직접
4: 와우. 완전다.
1: 향이 너무 좋아요.
4: 와우. 뭐 넣으신 거죠?
10: 여기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세려울 때 파란 무화과로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4: 설탕 안 들어가요?
10: 네, 안 들어가요.
4: 아, 선생님, 잠시만, 손이요. 금손이시네.
1: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4: 진짜 너무 맛있어요.
10: 오늘 먹어요. 친정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4: 이 집도 진짜 많이 없거든요. 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달라요.
1: 네, 캐나다에서는 특히 무화과가 못 자라서 말랭이만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생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가을이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 가을이 아닌데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잘했네요.
10: 뭐 하고 있어? 오메 오메 우리 무화과 다 왔다 그러네. 다 왔다 그러네.
4: 너. 아, 얘가 다 벌었어요, 선생님. 얘가 다 벌었어요.
1: 다 벌었어.
10: 다 뭐 여기 보내고 아가씨는 우리니까 있더라.
1: 아, 그래요. 그래.
10: 무화과, 무화과로 한번 잡아야죠, 잡아서. 요것은 있잖아요.
4: 네.
10: 요것은, 요것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4: 네.
10: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1: 아, 얘는 조금
10: 좀 익어야 돼. 아. 괜찮아. 내일 아침에 먹어도 저 괜찮고.
4: 오.
1: 너무 잘 먹을게요, 사장님.
4: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0: 있으면 많이 먹었는 적 없어.
1: 다시 와야 되죠.
4: 다시 와야죠.
10: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4: 시집이요? 시집? 시집?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저는 일손, 언제든지.
1: 일손 해준대요.
10: 네. 그러면 여기 보내고 그거가 있어. 그거가 다 일을 잘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따갖고. 먹은 것은 돈 안 받을게.
4: 오! 아, 아드님 있으세요?
10: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찾아봤다.
4: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10: 아니, 이쁘게 생겨나서 욕심이 나.
1: 아, 진짜요?
10: 맛이 나.
4: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잠깐 전화하네.
10: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4: 어렵다. 어려워요, 살짝 지금. 그럼 어떻게 여기로 이사.
10: 요거에 깨꼬다 가면은, 뭐가 깨꼬다 가면은 일 아우러 내가 미리 살릴게. 이달 말갱이 오면은 내가 또 줄게.
4: 그래,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해.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10: 어? 글쎄, 나도 한번 더 생각해볼게.
4: 아, 일단
1: 거서 예. 끝까지 가게
10: 돼. 많이 해볼게.
4: 오케이, 좋아요. 저 진짜 약속이에요.
1: 저희가 맛있게 먹고.
4: 좋아요.
10: 우리 고마워. 약속.
4: 약속. 복상.
1: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4: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10: 사랑합니다.
11: 저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아요.
4: 아, 훈훈이. 올 것 같다고요? 와야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올게요. 저 진심인데요, 저는.

0: 이거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공연을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너무 힘이 되는 공연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위로의 통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아버지가 또 드러머이시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고 뭐 악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건 뮤지션들 간의 소통, 즉흥성, 즉흥적으로 서로서로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하듯이 재즈를 연주를 하면은 스윙감이 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활 압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손 압력까지 처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제가 원하는 말을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즈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긴 했는데 클래식이 싫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프랑스 가서도 클래식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모은이라는 프로젝트로 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자작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제가 2020년에 녹음한 Intérieur라는 앨범이고요. 내면들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저가 살면서 겪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앨범입니다. 파리에 되게 권위 있고 되게 유명한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셋, 선사이드, 그리고 듀크데롱바라는 곳이 있고 또 텅트위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선셋 선사이드에서 하는 콩쿨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이제 그중에서 클럽 측에서 골라서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작곡가 상을 받고 또 솔리스트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도 있고 여행을 다녀와서 쓴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곡도 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곡에 즉흥 연주가 들어가고요. 공연을 할 때도 즉흥 연주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공연이 사실 달라요. 같은 공연을 오늘 들으셔도 다음 날 제가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또 재즈여서 저는 즉흥이 제가 하는 음악의 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참여한 콩쿨은 라데펑스 재즈 페스티벌에서 주최를 하는 콩쿨이고요. 되게 역사가 긴 콩쿨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 콩쿨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거쳐간 콩쿨이거든요. 유럽에서 또 유명하신 나윤선 선생님께서 또 상을 받으셨고 피아 베트만 아니면 보이안제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거쳐간 프랑스 콩쿨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될지 몰랐어요. 예선에 붙을지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었는데 예선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또 재즈 뮤지션이고 또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은 제가 또 완전 정통 재즈 뭐 스윙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아메리칸 재즈를 하는 또 뮤지션은 아니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또 마침 거기서 연주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팀명은 이미 제가 손모음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클럽 연주를 하고 일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이 오셔서 너네가 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음악을 더 찾아 듣고 싶다. 혹시 어떤 재즈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드러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재즈가 도대체 어떤 재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은 재즈인 것 같다라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뭐 저한테 특정 장르를 붙여주시기보다는 저의 되게 개인적인 그냥 jazz à la mo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moon jazz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집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앨범인데요. Mio Mio d'après라고 이후의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약간 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좀 아픈 기억들을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정면으로 마주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꺼내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앨범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마음이 가는 트랙 중에 하나는 철새라는 우아주미가 될라는 곡이고요. 제가 프랑스에 2012년 봄에 가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산 지 14년 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 여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고 해가 지나면 또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철새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아내본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분들이 또 저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이제 뮤지션으로 또 대해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또 저를 한국인으로 또 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 곡인 뉴미오 다프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서사를 가진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번에 제가 프랑스 멤버들 두 명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주, 대구, 서울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너무 슬펐는데 아름다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 이 집을 내기까지의 또 많은 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번 앨범을 또 발매를 한 게 네, 관객분들이 또 듣고 느끼시고 또 저한테 그걸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1: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0: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량,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2: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3: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3: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1: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잔나비.
2: 잔나비 친구, 우리 잔나비 친구, 우연의 친구.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셰프님.
2: 너무 재밌는 피드백 받았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 숫자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K-푸드 인기가 실감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매번 투데이 넘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넘버, 넘버 뭘까요?
1: 23만 5천 원? 5천?
2: 그냥 5천? 뭔가요?
3: 해시태그.
1: 해시태그?
2: 해시태그?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거, 치킨.
1: 한국 비빔밥, 뭐 김치찌개 이런 거 해시태그에서
2: 불고기,
1: 드시지
2: 불고기
1: 않나?
2: 인기가 많네.
1: 네, 그런 거.
2: 네, 많죠.
1: 아닌가? 뭐죠? 음식?
2: 자, 우리 이렇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절편!

0: 이것도 우리 이런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이런 방법으로 원래 다르지 않아요. 오, 바삭바삭. 오, 봐주세요. 이거 면란인 거
1: 같아요. 면란 맞아요.
0: 면란 소금빵도 있어요.
1: 맞아요. 와. 인기 진짜 많아요.
0: 와. 그 좀 맛보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렇게 위에 진짜 바삭한 긁은 소금도 있어서 진짜 재밌어요.
1: 제일 기대됐던 두바이 초코. 이거.
0: 바삭바삭하네.
1: 뭔가 소금빵이 원래도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오면서 뭔가 한국의 재해석? 명란 마요, 두바이 초코, 갈릭 그냥 이렇게 맛이 많이 나오면서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저는 K-베이커리에 이거 처음 들어갔을 때
1: 네.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와, 여러 가지 밤 퓨리로 만드는 거, 과일 있는 거,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 있어요, 딴짠단. 저는 진짜 선택 장애.
1: 고르기 힘들긴 해요. 하나만 고르기 진짜 힘들어.
0: 예를 들어 이탈리안 베이커리에 간다면 이런 종류가 없어요? 없어요.
1: 소금빵은 있지 않아요?
0: 그냥 빵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애적인 네. 조합으로 확실히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릭 아니면 이런 걸로 재워진 거. 진짜 알록달록 너무 매력적인 것이라서 그리고 다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진짜 해외 친구에게 추천하는 것은 클래식 K-디저트 밥빵이죠.
1: 밥빵 그쵸 밥빵. 클래식.
0: 자 이제 공개.
1: 팥 엄청 많이 들어있나 보다. 전 단팥빵을 잘 안 먹어요. 오, 팥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0: 팥은 빈이에요.
1: 아 콩.
0: 그 빔으로 만

0: 만드는 잼 같은 느낌이에요. 컴포팅.
1: 컴포트.
0: 진짜 컴포트 푸드. 이거 한국의 컴포트 푸드. 그걸 나는 입안에 녹아요.
1: 케이크도 먹어봐요.
0: 오, 예.
1: 기대됐어요.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0: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한국인들이 케이크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1: 아.
0: 맞죠? 저는 에?
1: 한국인들은 꼬챙이만 있어도 먹어요. 숟가락으로도 이렇게 퍼먹고 그래요.
0: 우리 외국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1: 좋아요.
0: 자.
1: 그쵸, 젓가락 대부분 가정집에 다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요거트다. 요거트.
0: 아, 이거는.
1: 이거 그냥 생크림 아니에요.
0: 어, 맞다.
1: 저 진짜 후맥도 있어요. 와.
0: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었어. 게디즈들 진짜 좋아해서 잠깐만요.
1: 이거. So cute.
0: 이제 뭐 봐. 야, 역시
1: 아, 너무 다 유명한 떡들만 배우셨다.
0: 해외에서 떡 진짜 인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아예 없어요.
1: 그래서
0: 여기 처음
1: 충격.
0: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떡 맛봤어요. 쫄깃쫄깃 거리는 거, 그 쫀득쫀득 거리는 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입안에 재밌어요.
1: 전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0: 어, 이거부터. 저는 여기 이런 거 맛보고 싶어요.
1: 이거. 그거는 요즘 유행하는 호박 카스테라 인절미.
0: 아, 진짜 카스텔라 가루로 이렇게 묻힌 거.
1: 마지막은 뭐죠? 이건 되게 부쩡코 같이 생겼다.
0: 이거 크림이에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이런 거.
0: 자, 하나 더.
3: 네. 다음
0: 티라미수 찹쌀떡.
1: 티라미수? 아, 원장님 그냥 커피가 아니야.
0: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맛이었어요. 어, 티라미수.
1: 배불러.
0: 조금 더. 오늘도 이거 달콤한 거 계속 먹는 거 같다.
1: 와.
0: 전통 시장 떡집 방문한다면 딱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짭짤을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1: 그쵸.
0: 진짜 여기 안에 진짜 한국 문화 압축되어 있어요.
1: 그리고 떡이 뭐 디저트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통편, 또 돌잔치 때 막 돌잔치 떡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날에 기념할 때 떡을 먹거나 합니다.
0: 그런 것도 있어. 수능 날.
1: 아, 맞아요. 네, 붙으라고. 네. 찹쌀같이 붙으라고 막.
0: 그런 이미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에너지 채워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좋습니다.
1: 아.
0: 이거는 쌀으로 만드는 음료예요. 그래서 쌀 진짜 오래 끓여서 그런 쌀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단맛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서 그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깔끔
0: 시원하고
1: 깔끔 시원.
0: 얼른 잠깐만 우리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 어, 뭐 안 끝났어요? 아!
0: 밥이식 순간이에요. 예.
1: 아, 또 김치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1: 뭐 이런 우징어 젓갈 그런 거 가져오신 거 아니죠?
0: No, 오늘 진짜 확실하게 네. 맛있는 거예요.
1: 그쵸, 디저트가 뭐? 맛없기 쉽지가 않아요. 뭐지? 안 봐야겠다, 이번에.
0: 보지 마세요.
1: 네.
0: 짜자잔! 짜자잔!
1: 응? 약밥? 약밥?
0: 약밥. 약과.
1: 약과.
0: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과일도 있어요. 씨앗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에너지 바리에요. 그거 이거?
1: 이게 뭐예요?
0: 에스프레소. 너무 쌉싸래요?
1: 너무 써요. 근데 뭔가 저의 목표, 이거를 마시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즐기고 싶어요.
0: 진짜 써요?
1: 네.
0: 플러스 진짜 달아요. 만나면 촥! 좋아. 자,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1: 좋아요. 따라해볼게요.
0: 자. 오, 이것도 촌득촌득. 촌득촌득 이거 다.
1: 귀여우셔.
0: 자, 자, 이렇게.
1: 네, 따라해볼게요.
0: 찍고 먹는 거.
1: 커피 찍어요?
0: 그럼요. 우리 비스켓, 우리 이렇게 커피에 찍어 먹는 거야.
1: 그냥 커피 적신 약과 맛. 아니, 근데 맛있죠? 맛있는데?
0: 맛있죠?
1: 아, 약밥 조금 두려워요.
2: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1: 유치원 때?
2: 유치원?
1: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와, 되게 단 밥이다. 밥이 왜 달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재윤님이 유치원 갔었을 때 제가 아마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밥 되게 좋아하긴 해요.
1: 커피 타임. 향이 너무 좋다.
0: 아, 쓰다.
1: 저도 맛있어요.
0: 너무너무 진짜 좋은 쓴 맛이에요. 바로.
1: 가라.
0: 바로 먹으세요. 바로 먹으세요. 예.
1: 어른 되기 멀었다.
0: 조합이 완벽하지 않아요?
1: 네.
0: 거짓말이에요?
1: 오늘 파브리 셰프님이 준비해 주신 파브리식 조합은 제가 그냥 커피를 써서 잘 못 먹었을 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조합이잖아요. 맛, 그리고 비주얼까지 모두 사로잡은 K-디저트. 꼭 한국 오시면 K-디저트 드셔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만원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감사합니다.
2: 키가 많으니까 어.
1: 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에이 잠깐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1: 역시 프로페셔널
2: 오케이

0: 왔어요?
1: 오늘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아, 근데 왜?
1: 오늘 경동시장에 네. 직원으로 출근하실 건데요.
0: 직원?
1: 네.
0: 나요?
1: 일하러 왔어요.
0: 일하러 왔어요? 간이?
1: 네.
0: 와, 진짜요? 네. 오케이, 갑시다. 근데 진짜 먼저 너 쇼핑 안 할게요?
2: 돈을 벌어야 쇼핑을 한다.
0: 아, 네.
2: 아, 돈 없잖아요.
0: 아, 돈, 네. 네, 맞아. 나 돈 없어요. 네. 와, 이거 소고기예요? 싸게? 아, this is sale? 지금? 오, 진짜로? 나 이따가 쇼핑할게요, 이따가. 네. 저 지금 쇼핑 못해요, 오케이.
2: 샀어요, 지각이에요.
0: 어, 근데 떡고기. 피디님, 떡고기. 나 떡고기 너무 좋아해요.
2: 이따가
0: 치킨, 우리 진짜 꼭 치킨 해야 돼요, 진짜. 와, 와, the market in Korea is so big. 아, 제가 준비해야 돼요. 만 원.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혹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우, 와. 오, 향이 너무, 와. 역시 코리아. 아, 코리아 진짜 밖에 없어요.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 아, 여기에요?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와, 진짜 this is for me?
3: 네.
0: 와, 저 고객님 왔냐고. 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닭고기예요?
3: 아, 요거는 생선, 피쉬.
0: 생선? 네. 아, 나 생선 너무 좋아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은 맡기다.
3: 오, 맡기면 안 된다.
0: Welcome to 카니 식당. Oh, wow.
3: 손님들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3: 김치.
0: 여기?
3: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0: 아, 사이드?
3: Yes.
0: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3: Okay.
0: I can do it.
3: 여기.
0: 혼자 할 수 있어요.
3: 네.
0: Yes. 네. Okay.
3: Okay.
0: Oh, I like it.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3: 한
0: 네. 아, 네.
3: 바다미.
0: 바다미?
3: 응,
0: 바다미.
3: 바다미.
0: 네. Yes, Connie. Yes, put the tatami. Yes, Connie. I put the tatami. Yes, Connie. Oh, I put the tatami. Hey, yes, Connie. I put the tatami. Yes, Connie. Come on, I put the tatami. Yes, Connie. Oh, a tatami, a tatami, a con, Connie. Yo, a tatami, a tatami, a con, Connie. Oh, 아, 네, 준비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okay.
3: 여기 네. 떡볶이.
0: 아, 여기 떡볶이?
3: 떡볶이.
0: 네. It's Connie. Oh, tatami. Oh, that's Connie.
3: 아니야, 그냥.
0: 아, 그냥 like this?
3: 아니.
0: 아,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3: 여기 포장고.
4: 칸이 안 힘들어요?
0: 아니요, 재밌어요. I love it.
3: 이렇게. 오케이. 네.
0: 나 이제부터 I'm 시관. 이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해. 아, 어서 오세요.
3: 이거 호박잎.
4: 요 정도는 펴줘야지.
0: 아, 슬로우네.
3: 먹을 수 있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살살.
0: 살살. 어려워. 네.
3: 어려워.
0: 아, 역시 프로페셔널. 아?
3: 이게 연해서 잘 네. 찢어져요.
0: 아,
3: 오케이. 오케이.
0: 어때요?
3: 오케이. 예.
0: Yeah. Yeah. You unfold it. You unfold it. You unfold it. And yeah. You unfold it.
3: 이걸로 이제 밥 싸 먹는 거야.
0: 와,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사장님, 뭐예요?

0: 어? 너무 빡세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We in 한국 here. 여기 한국 빨리, 빨리 문화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도미, 도미. 네. 아니. 안 더워요?
1: 서운아
0: 갔다. 와. 고객님, 혹시 맛있어요?
2: 완전 맛있어요.
0: 아, 많이 먹었니? 아, 고객님 때문에 그 계란찜 다. Please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Okay? Yes.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오케이. Okay. 아, 호박님께 썸상 드세요. 고객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2: 제육이요.
0: 제육? 잠깐만, 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어서 오세요. 감자미 배고파. 감독님, 혹시 아유 배고파? 네. 배고파.
3: 우리 당구 경상도 말. 오빠야, 맛있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배웠어요. 오빠야, 맛있냐?
4: 맛있다.
0: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 네. How much?
3: 혼자.
0: 아, 혼자?
3: 만 원입니다.
0: 만 원? You don't want to eat for two? Not two, not 2만 원?
3: 너, 만 원.
0: 아, 만 원. Yes, sorry. 죄송합니다. I'm gonna be 찰나. 영수증 필요했어요? 카니 사이즈.
3: 카니
0: 사이즈. Yes, 카니 사이즈.
3: Okay, good.
5: 몸에 좋은 한약재.
0: 몸에 좋은 좋은 약조.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몸에 좋은 약조 혹시 알아세요?
6: 약조 있죠.
0: 오케이. 어디에요? 몸에 좋은 약조. 왼쪽. 몸에 좋은 약조. 오케이. 약조. 상위. 세 양쪽. 아. 한 약국. 어, 몸에 좋은 약조. 어, 몸에 좋은 약조 사람. 어, 여기 많이. 오, this is really good. 오, 어, 이거 약 많이 있으세요?
7: 많아요.
0: 아, 아 죄송합니다. 그, 페달. 16,000원.
7: 16,000원.
0: 네.
7: 아, 제대로 오셨구나.
0: 네, 페달. 페달.
7: 네. 응. 그래도 서비스를 줘야지.
0: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7: 혈당 조절 때는 카무티예요.
0: 네.
7: 잊지 말아요. 이제 뱃살 쏙 들어가요.
0: 아, 뱃살, 아, 뱃살, you have that too? For, 아, 진짜로? 다이어트?
7: 다이어트.
0: 오, 어디에요?
7: 잘 되고.
0: 아, 어, 이거 얼마예요?
7: 이거 13,000원.
0: 13,000원? 혹시 카드, 카드?
7: 카드 돼요.
0: 아, 죄송합니다. I do 페달. 근데 이거 쇼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페달 해야 돼요. 오케이. Where is the 신동상회? 이거는 진짜 진짜 진짜 가야 돼요. 와. 와, 감자 너무 너무 예뻐요. 와. The vegetables looks very fresh and very healthy.
2: 손이 너무
0: 막혔다. 어, 안녕하세요. 오, 꽃게. 이거 제일 좋아요. 오. 아, 이따가 이따가. 오. 와, 여기 사실은 냄새 있는 향기 진짜 remind me of 세네갈에서 시장 same 냄새. Yes. So they make me very nostalgic. Oh, okay. 여기 나.
8: Oh, 강아지.
0: Smells so good. Oh, 강아지. Oh, 안녕.
9: 어, 안녕. 안녕, 안녕. 아, 네, 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8: 오토바이 지나갈게. 지나가면.
0: 아, 진도. 어, 진도상, 진도상위. 여기. Yes. 진도상위. 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페달 하러 왔어요. 네.
10: 반가웠어요.
0: 네, 반갑습니다.
4: 잔.
5: 잔님자.
0: 잔. 오. 이놈이 잔니? 너 왔니? 왔어? 배달 왔냐고? 네. 네. 나 배달 왔습니다.
5: 네. 얼마 드려요?
0: 아, 16,000원.
5: 16,000원.
0: 네.
5: 오.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 응? 시원한 음료수.
0: 아, 네. 부탁드립니다. 오. 아우, 이거 아빠 주세요. 사과.
5: 네, 사과 주세요.
0: 오, 사과 주세요.
5: 이거 가서 드시던지.
0: 맛있어요. 네. 아, 너무 맛있어요.
5: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안 하실 때
0: 와. 아우.
5: 아니, 배달.
0: 많이 고생했어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가세요.
0: 네. 미션 done. 아우. 아, 근데 그 사과 주스 너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요.
10: 특별 미션 드릴 건데요.
11: 네.
10: 경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시장 간식이 있어요.
0: 오, 진짜요? 네. 스페셜 스낵 있어요? 여기 간식?
10: 용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이 즐겨주시면 돼요.
0: 오, 진짜로? You gonna give me money? 돈 벌 거예요? Yes! Okay. 아, 이거는
10: 만 원이면 충분해요.
0: 만 원? 만 원? 혹시 아리랑 집에 돈 없어요? 돈 없니?
10: 시장에서는 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0: 어, 진짜로? With only 만 원? 확실해요?
10: 네, 오늘 간식 예산은 단돈 만 원입니다.
12: 꽈배기 어디 있어요?
0: 꽈배기 어디 있어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혹시 꽈배기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13: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13: 김치 라이크.
0: 김치 나 너무 좋아해요.
13: 내 가게.
0: 어디요?
13: 가자. 오, 오케이, 여기.
0: 어, 여기에요? 와, 오이. 와, 오이, that was that.
13: 웰컴.
0: 꽈배기 혹시 알아세요? 이모? 와. 감사합니다, 이모.
14: 맛있어요. 처음 먹어요.
0: 짜면! 짜면! 와! 이거 얼마예요?
14: 3,200.
0: 아, but, okay, so 제가 PD님, you guys want one and one, right? Okay, 세 개 주세요.
14: 세 개.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선물. 선물, 감독님. 드세요. 어, please eat. 너무 맛있어. 꽈배기 너무 맛있어. 여기 또 꽈배기예요?
14: 네.
0: 와. KBS, MBC, SBS. 와우. 와, 안녕하세요. 이거 오, 어, 이거 새우예요? 어, 제가 이거 하나 주세요. 어, 얼마예요?
15: 하나 천 원.
0: 천 원? 하나 천 원? 와, 안 비싸요. 그리고 이거 4개에 천 원이에요? 네 개. 아, 제가 4개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16: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처음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와. 얼마나 남았어요? 오. 진짜 맞았어요. I have 6,000 원 left. Okay. Okay, shopping mo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0: 아, 네. 이건 뭐예요?
17: 번데기.
0: 번데기.
17: 네.
0: 오, 뜨거워요.
17: 뜨거워요.
0: 번데기. 번데기.
17: 뜨거워요.
0: 어?
17: 여기 요지.
0: 나쁘지 않은데?
18: 아, 진짜 드세요.
17: 네.
0: 어, 나쁘지 않은데?
17: 맛있어요.
0: 근데 처음에 먹었을 때.

0: 벌레 그 나비가 되기 전에
1: 나비예요?
2: Oh really?
1: 나비?
2: I'm eating this right now.
1: Yeah.
2: Oh my god, 이거 얼마예요?
1: 이거요?
3: 그린 거요? 1,000원 per cup.
2: 1,000원. 피디님, 너 좋아하세요? It's a treat. You want? Okay, yes, 1,000원. 감사합니다.
1: 수가 많으니까 한 컵 더 줄게요.
2: 네.
3: 감사합니다.
2: 작가님, 네. 어. 네, 피디님. 피디님.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4: 매실.
2: 매실. 아, 매실 주스. 나 먹었어.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 Can I try? 이거 너무 완전 내 스타일. 어, 이거 보, how much?
4: 1kg 6,000원.
2: 6,000원?
4: 6,000원.
2: 오늘 미션이에요. 아, 4,000원이에요. 4,000원. You can make 4,000원? Yes. 완전 내 스타일. 오. 레몬처럼. 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짜증나.
4: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mission good. Now, let's go back to the 식당.
3: 아,
2: 네, but I want to go to one last. 안녕하세요. 이거 한국에 있어요? 이거는 세네갈에서 그 우리 많이 열어줬을 때 많이 먹었어요.
5: 어, 그래.
2: 네. 얼마예요?
5: 그거에 만 원어치.
2: 만 원?
5: 네, 우리 한국에서 만 원.
2: 나 돈 없어요. 5천 원이에요.
5: 5천 원어치 드릴까?
2: 네. 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5: 이제 모셨으니까 제가 선물
2: 한. 아,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5: 코리아.
2: 와. 코리아. Yes, I love Korea.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다녀왔습니다.
6: 수고했어요.
2: 네. 이거는 네 나물
6: 작도
2: 와, 많이 고생했어 카니.
6: 고생했어요.
2: 감사합니다.
6: 우리 앉아서 밥 먹어요.
2: 오 진짜요?
6: 네.
2: 오
6: 이제 밥 먹읍시다.
2: 오 네.
6: 도시락 한 거 네. 받아왔어요.
2: 네.
6: 네 수고했어요.
2: 감사합니다.
6: 앉으세요.
2: 오 맛있겠다. 오.
6: 오. 오. 많이 먹어요.
2: 네. 떡볶이 잘 먹겠습니다.
6: 네. 열무김치.
2: 열무김치? 이거 너무 맛있어요.
6: 맛있어요. 네.
2: 이거 너무 좋아요. 와.
6: 그래서 한국말로 이거를 아 깔끔하다.
2: 아 깔끔하다.
6: 응. 시원하다 깔끔하다.
2: But I love 깔끔하다.
6: I love 맞아.
2: 이거는.
0: 선생님 혹시 오늘 카니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어떠셨어요? 카니 일 잘하신 것 같아요.
6: 어, 카니 일 잘해요. 아니 그리고 굉장히 뭐라, 적극적이야.
2: 너무 감사합니다.
6: 어.
2: No. 근데 사실은 제가 16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일했어요.
6: 어.
2: 일 많이 했어요.
6: 어.
2: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
6: 껌이야?
2: 네, 공역 많이 있어서 자신감 있었어요.
6: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아가씨들이 이렇게 주방 들어가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 근데 카니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2: 감사합니다.
6: 도시락도 싸고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2: 재밌었어요.
6: 보기 좋았어요.
2: 와, 네, 이모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6: 아유, 고맙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오늘 직접 일하셨던 만들고 이제 날랐던 음식 직접 맛보니까 어때요?
2: It's like 내 음식 내 내산.
3: 내
2: 음식 대산.
3: 이라고 하세요.
2: I feel proud. No. 이거 더 맛있어요.
0: 일해본 소감은 어떠신지? 힘들지는 않았지?
2: I always had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work to service for other people because it makes everybody's work very easy. So I will respect even more because it's very
7: hard and they do that every day and I respect them even more. Yes.
6: 감사합니다.
7: 많이 respect.
6: 네,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7: And then also 이모 that 진짜 친절하게 일 했어요. So she's always like smiling and her job is like very hard. So 너무 많이 respect 있어요.
6: 감사합니다.
7: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오늘.
0: 이모 좋죠?
7: 이거는 쌌어요. 아, 우리 아, 우리나라 세네갈에서 똑같은 방식 있어요. 아.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 우리 할머니랑. 그래서 그거 이거는 찾아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 이름이 맛있어. 이름이 세네갈에서 시파.
6: 시파.
7: 시파.
6: 시파.
7: 예, 시파.
6: 시파.
7: 네. 그 발음 조심하세요. I love her. 이모.
6: 하니 너무 고마웠어요.
7: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7: 진짜요.
6: 네.
8: 네. 가자미 언니.
6: 아, 네, 수고하셨어요.
7: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6: 카니 김치.
7: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김치예요?
6: 네.
7: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진짜.
6: 감사합니다.
7: 너무 감사합니다.
6: 네.
7: 바이바이.
6: 바이바이.
7: 파이팅.
6: 파이팅.
7: 네. 나 더 갈게요. I will come back. Yes. 바이바이.
6: 바이바이.
7: 와. 아. 와,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오늘. 광동 마켓, really,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0: 여기 또 올 생각 있어요?
7: 어, 그럼요. 제가 이거 너무 싸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일주 한 번 갈게요.
0: 마트보다 좋죠. 마트.
7: 반반.
0: 반반.
7: 반반. Half half. I like mart during the week. 주말에 여기.
0: 아, 주말에
7: yes, 여기. just 주말에. Totally, I have too much shopping. 오늘 쇼핑 많이 안 했어요. So 기분이 너무 조금 답답해요. So I need to come back. All right, 나차. 바이바이, 자 갈게. 바이. 네. 으. Today I wasn't just preparing food at the market. I was helping prepare People's Day. Korea is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but what left the deepest impression on me was the people working together to make every meal possible. Even in an age when food delivery is more convenient than ever, people still come to traditional markets. I think it's because they're looking for more than just good food. They come for the warmth, the community, and the human connection. If you ever have the chance to visit a traditional Korean market, be sure to stop for a meal. You might just discover something even warmer than the food itself.
9: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오! 와, 좋다. 우! 좋다.
1: 선배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그림.
2: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쵸.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개나리 보침.
2: 개나리 보침.
1: 선비 여러분, 네. 무신 건물 하겠습니다.
2: 가시죠.
1: 가시죠.

0: 우리 불신검 문화로 온.
1: 어, 여기였구나.
0: 네. 오.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아니, 바닥에도 이렇게 뭐 지도가 있네요.
0: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이 조령이라는 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저쪽이 북쪽.
1: 북쪽.
0: 이쪽이 남쪽.
1: 남쪽? 아, 보니까 밑에 이 하문.
0: 중문.
1: 중문.
0: 상문.
1: 세 개의 그 문이 있네요.
0: 네. 이 길인 평상시에 이제 문화 교류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온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인 걸로 이제 방어하기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곳이죠.
1: 그렇구나. 와.
0: 이렇게 보시고 네. 전시물을 보시죠.
1: 와. 이게 그 과거 보러 갈 때 예. 어깨 매는
0: 그걸 괴다리 보찜이라고 하죠.
1: 아, 근데 보니까 네. 책도 그렇고 네. 뭐 벼르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0: 작죠.
1: 조그맣게 소형화를 네. 시켰네요. 좁쌀책이라고 있는데 엄청 조그마해요, 이거.
0: 그렇죠.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아. 필사를 해서 작게 만든 책인데
1: 이게 미니어처가 돼버려.
0: 아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저거 네. 굿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아, 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여기 문경시 문화관광회사사 이춘자입니다.
0: 아, 네.
2: 예, 반갑습니다.
1: 아, 네.
2: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양반이 끝까지 양반이냐면 그게 아니에요. 4대에 걸쳐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평민으로 떨어집니다.
1: 아~
2: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대접을 받으려면은.
2: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이 16세가 되면 호패가 나와요.
1: 그렇죠. 주민, 지금은 주민등록증. 네.
2: 그렇죠. 신분증이죠. 일반 호패예요.
1: 일반 호패.
2: 출세한 사람의 호패.
0: 여기. 휘장찬하네요.
2: 철량하죠.
0: 재료가 네. 나나 재료가.
1: 아니 그 딱 도포로 입고 여기다 탁 차고 다니면서 일부러 이러고 다니잖아요. 나 호패 이 정도야. 어?
2: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든지 끝나면 붙든지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그쵸?
2: 예. 끝나면 이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거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미니어처 같이 축소해서 이렇게 벼르를 만들어서 네. 연적이라든가 붓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침 요거도 갖고 다녀야 되고
1: 이게 그 네. 침통이 네. 너무 오래 걷다 보면은 뭐 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1: 그때 이렇게 스스로
2: 그렇죠 스스로
0: 그거나 산적들이 나타나면
2: 그럴 수도 있죠.
1: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문방사우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지고 다녔을까.
0: 요즘 같으면 그냥 일반 벼르를 네. 그 백팩에 넣고 다닌다는 거는
1: 아 무거워요.
0: 뭐 도란스 뭐 이런 걸 넣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
1: 맞아요. 본체 넣고 다니고
0: 노트북인 거예요 이게. 네.
2: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2: 여기 외에 우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면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0: 엿.
2: 엿?
1: 아니 저는 왠지 그냥 그 집신을 하나 더.
2: 집신?
1: 네. 왜냐하면 신다 보면 다 해지니까.
2: 맞아. 아까 요 선생님 맞추셨어요.
1: 여시?
2: 여시예요.
0: 네.
2: 옛날이나 지금이나 붙어야 되니까.
0: 아, 그렇구나.
2: 엄마가 이번이 마지막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라는 뜻에서
1: 네.
2: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비석이 있어요.
0: 네.
2: 그걸 갈아서 밤새도록 엿을 만들어서 아들 개나리 보쯤에 넣어줍니다.
1: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엿이네요.
2: 그렇죠.
1: 돌가루가 들어갔어요.
2: 돌가루 옛날에 먹는 그러니까. 흙도 있었고
0: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고의 그 엿을 만들어서 네. 넣어주는 거죠. 1층으로 올라가셔서
1: 예.
2: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과거 시험지가
1: 예.
2: 몇 메다가 되는지 그걸 보러 한번 가봅시다.
1: 2층에 있어요?
2: 2층에 있어요. 어.
0: 과거의 과거를 보러.
1: 네.
2: 그렇죠.
0: 예.
1: 가, 일단 가세요.
2: 가요.
0: 예. 나의 과거는

0: 와, 이거 밟아도 되나?
1: 위성 지도로 딱 돼 있네요.
0: 예,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2: 아. 노란 선은 백두대간이에요. 아.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저희들은 밑에 지도에서 봤던 걸 갖다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옛길 박물관부터 해서 네.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양쪽 산이 1000m가 넘죠, 이렇게. 네, 그죠? 주울산, 조령산. 그래서 요 산간문까지 산하고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네. 요 과거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0: 답안지예요, 이게? 예.
2: 몇 메다 될 것 같아요?
0: 우와, 몰라요.
1: 일단 길이로 봐서는
0: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2: 그렇죠.
1: 한 2, 3미터?
0: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둥둥둥 말린 네. 거 봐요.
2: 예, 시험지가 12미터나 돼요.
1: 야, 이게 12미터요? 와, 근데 12미터에 이 종이를 들고 다니는 이것도 무게가 상당할 텐데.
2: 상당하죠.
0: 제출할 때도 막
1: 그렇죠.
0: 저, 여기 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2: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0: 채점도 옛날, 힘들겠다
2: 채점. 예, 채점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시험 백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0: 아, 저와 저일 거야 아마 예.
1: 어 여기 있네요 백지
0: 여기 있네 야.
2: 백지 시험을 이래 보면 본인 이름까지는 아마 썼을 거예요 이렇게
1: 뭐 뭔가 예. 관인이 다 이렇게 찍혀있긴 하네요
2: 예, 다 찍어놨죠 네. 컨닝 못하게끔 다 해놨는데 예. 불구하고 백지 내고 그냥 나오신 거죠
1: 어?
2: 어, 그냥 백지 뭐, 나고
1: 그냥 와가지고 뭐 아이씨 그렇지. 몰라 그냥 이러고
0: 백의 정군
2: 그래서 여기 이제 낙방 거자의 길도 함께 있다랬는데 예. 낙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몰골이 이렇게 말이 아니죠 어...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과거를 보러 가는데도 해마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 해마다 올라오는 한양이 있었으나 금년처럼 우울하고 쓸쓸한 여행길은 없었다. 길동무도 없이 가는 발길이 너무 무거웠다. 박등령 저상 1월.
2: 그러면 이 나머지 시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무엇에 썼을까요?
1: 뭐 약간 뭐 그 뗄감 이런 거
2: 뗄감?
0: 소목이고 뭐
2: 우리가 한지는 네. 굉장히 질감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1: 아
2: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비의 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우리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응. 자, 우리 동네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
1: 이거 부산인 거죠?
2: 동네. 네, 부산에서 예. 출발을 하죠?
0: 네. 동네에서 있네요.
2: 예.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1: 아, 쭉쭉.
2: 이 길 쭉쭉 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문경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0: 학교 한양까지 뻗어 있는 길이니까.
2: 네. 네. 자, 지금.
0: 여기 있네, 문경. 들을문 경사경
2: 그럼 문경으로 가는 게 있고 중령으로 가는 게 있고 추풍령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출발하면
0: 보름
2: 보름
1: 한 달
2: 한 달
1: 네.
2: 문경으로 가면 14일 중령으로 가면 15일
0: 아, 보름 맞네
2: 중령으로 가면 추풍령으로 가면 16일 걸리는데
0: 딱 평균되면 보름
2: 그렇죠 지름길이에요 아. 문경으로 가면 그래서 그 길이 오늘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밟아도 되는 문화재 명승지 32호가 된 겁니다.
1: 명승지.
2: 그래서 네. 옛길.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 시험장까지 여기까지 예. 끝났습니다.
1: 아.
2: 이렇게 우리가 힘든 여정을
1: 네.
0: 진짜 멀리 와.
1: 엄청난 일이신 거죠.
2: 네.
0: 선비들의 어떤 그 당시에 고민과 예,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이것으로 우리 문경 옛길 박물관에 네, 여기서
0: 잘 들었습니다.
2: 예, 마치겠습니다.
1: 아,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알았으니까 네. 실제로 또 한번 가볼까요?
1: 직접 가서 네. 그 아까 밑에부터 시작한 게 하문이었잖아요.
0: 주울문인데 네. 요즘 이름은 네. 예전 그 하문까지만 네. 한번 가보시죠.
1: 가보시죠.
0: 하문 된다.
1: 하면 된다.
0: 하면 된다. 이 길이 예전에 장원겁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그 길을 나갔죠.
1: 아, 여기 보니까 네. 문경세제 과거길.
0: 네. 아. 과거에 있던 과거길이에요.
1: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문을 세 개를 봤잖아요.
0: 네.
1: 그 첫 번째 나오는 하문.
0: 이거 볼 때만 해도, 야, 나는 이제 붙는구나. 여기 갔다 오면 난 관직에 오르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동네 잔치도 열고, 네. 되겠구나 하고, 수많은 유생들이 여기를 걸어가. 올 때는,
1: 아이고 선배님 가셔야죠. 아,
0: 나 시험 안 봤어요.
1: 빨리 집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0: 시험 안 봤어. 네. 이렇게 된다니. 바로 이 운명의 문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다 기분이 다른 거죠.
0: 네. 이 길이 여기서부터만 해도 네. 무려 18리를 가야 상문이 나와요. 여기 하문이잖아요. 거기에 조령관이라는 게 상문. 중간이 이제 조곡관이라고 있어요.
1: 조곡관 가운데 중문.
0: 네. 네. 일단 선선할 때는 트레킹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네. 등산하듯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길보다는 바위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요모조모 옛길 박물관 등 구경할 거리가 많은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1: 일단 왔으니까 네. 우리도 뭔가의 그 청운의 꿈을
0: 네.
1: 한번 가면서 한번 느껴볼까요?
0: 네. 그래, 좋았어.
1: 야, 이게 진짜 이 주춧돌이잖아요, 이게.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다.
0: 이게 딱 가다.
1: 문도 그냥.

0: 와, 일단 뭐 일관문 지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피톤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1: 그쵸.
0: 와, 옆에 또 약간 연못 같은. 네. 와,
1: 이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고.
0: 네. 네.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와. 아니 일단은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냥 트인 그런 네. 뭐 광경이었다면 네. 여기는 그냥
1: 그쵸. 와. 예전에 그 고갯길 정도의 네. 좁은데 길을 많이 정비해가지고 네. 맨발로 걸으신 분도 많아요.
0: 어, 오다 보니까 막 맨발로 걸으신 분이 네.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관광객이나 뭐 시민들이 네. 트레킹 코스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여기가 바로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가 있었어요.
0: 역원.
1: 관청들이 네. 이제 관리들을 출장 보낼 때 말을 빌려주는 곳이 역. 그리고 그 관리가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 원.
0: 아.
1: 여기가 바로 조령원이 있던 곳입니다.
0: 조령원.

0: 아유, 안에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예토가.
1: 어? 우리 해설사 선생님?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유,
1: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세제 해설을 맡은 박순인입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 이곳은 네. 어딘지 알고 오셨어요?
1: 보니까 뭐 조령 네. 뭐 원터 이렇게 네. 써 있어요.
0: 조령원이 있던 곳.
2: 맞아요. 예전에 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0: 네. 원. 지금 각인데 원이 아니고.
2: 아 네. 그러시구나.
1: 아니 근데 뭐 보니까 곳곳에 네. 여기 막 돌들, 그러니까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튀어나온 것들이 막 보이는데. 아,
0: 그게 딱 규칙.

0: 우리 조갓집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아.
1: 102호, 102호 말은 지금.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좋은 데로 오니까 좀 약간 쉬고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서.
1: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트윈 베드로 하나씩.
0: 아, 예.
2: 저는 약간 스위트룸으로, 아, 그렇게 좀 달콤한, 예, 방으로.
0: 네. 네.
1: 욕조 있는 걸.
0: 아, 네.
1: 예. 저는 드라이기는 없어도 돼요. 예.
0: 혹시 본이 어디세요, 본관은?
2: 본관은 이제 제가 이제 평산 신가입니다.
0: 문경에 많은 거 세 가지 중에 돌.
2: 네.
0: 호랑이.
2: 네.
0: 평산신씨.
1: 어? 신씨도 많아요.
0: 네,
2: 평산신씨가 평... 많다고요?
0: 네, 여기가, 예, 대표적인 지방 양반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산신씨가.
2: 오,
1: 과거보로 여기 왔었겠네.
2: 네. 아니, 그래서 올 때 들을 때 좀 기분이 좋았구나.
1: 뭔가 좀 익숙한.
0: 근데 담장을 보면, 네, 높이가 엄청, 네, 높잖아요, 지금. 네. 밖에서는 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저렇게 쌓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이유가 산짐승 때문에.
2: 호랑이가 또 많았으니까.
1: 네. 범, 범.
2: 근데
1: 범은 또 이거 넘어와.
2: 그냥 넘어오죠.
1: 네. 그게 절도범이에요.
0: 네. 절도범이에요.
1: 담 넘는 범은, 네, 절도범.
2: 이제 잡히면 현행범이 되고. 와, 일단 또 걷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공간인 건가요?
0: 네, 주막입니다.
2: 아,
1: 주막.
2: 오신 김에 한번 살짝 앉아볼까요?
0: 아, 예.
2: 아,
1: 그럴까요?
0: 예. 이 마루에 걸쳐서 앉아보셔요.
2: 아, 아. 이야,
1: 아우, 좋다.
0: 예, 앉아보셔요.
2: 아, 좋다.
0: 조령 원터를 한번 둘러보셨잖아요.
1: 네.
0: 그거는 국영여관이라 했잖아요.
2: 국영여관.
0: 그럼 주막은 민간 자본이 참여했는, 네, 숙식을 제공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 시험 치는 그 시즌엔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시주막도 많이 생겼어요.
2: 아, 임시주막.
0: 네.
1: 그러면 진짜 가건물 음막처럼 지어놓고.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가가 다 참여를 한 거죠. 동네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네, 민박처럼.
2: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1: 네. 와, 근데 이 산자락도 다 보이고 여기 또 길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 주막이 정말 그 여행객들한테는 쉼터가 됐던.
2: 맞아요.
0: 그렇죠.
1: 밥도, 네, 먹을 수 있고, 네, 추울 때는 몸도.

0: 일단 계속 지금 해가 좀 저무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일단 가시죠.
1: 갈 길이 네. 먼데.
0: 맞아요. 네.
2: 길이 아이고. 근데 여기를 안 들렀으면 또 심심할 뻔했어요. 네.
0: 어우 주막.
2: 운치가 좋네. 네.
0: 이야.
2: 야. 잘해놨네.

0: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자꾸 뒤따라는 선생님 약간 저승사자.
0: 어머, 어떻게
2: 우리 죽은겨? 네. 아,
0: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1: 아, 예. 아유. 아니 잠깐 선생님, 요거 약간 그 무덤 같은데 제사상에 올리는 그 약간
2: 제단.
0: 예, 예. 오, 제단 같아 보여요. 이 책바위예요.
1: 아, 이게 책바위예요? 네. 그 유명한 네. 그 왜 과거 보러 간 사람들이
2: 그러니까.
1: 붙게 해달라고. 네. 아.
0: 이거 진짜 전설로 이어지는데요. 네. 저희 이 마을에 예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1: 부잣집이요?
0: 네. 다 갖췄지만 아쉬운 거는 아들이 없었어요. 기도 끝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네. 그 아들 또한 병약한 아들을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질까?
1: 네.
0: 물었더니 도사님 왈.
1: 네.
0: 집에 주변에 쌓인 이 돌담이 네. 아들 기운을 누른대요.
1: 돌담이.
0: 그래서 돌담을 뜯어서 네. 그걸 옮겨서 탑을 쌓으라고 시켰어요. 여기까지 옮기는데 3년 넘게 걸렸어요.
2: 그렇겠죠.
0: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사실 3년 정도 돈을
2: 돌을 여기
1: 옮길 정도면은 당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2: 웨이트 트레이닝이.
0: 네. 네. 그러더니 네. 과거 공부를 해가시고 네. 합격하셨어요. 그후부터 여기는. 과거급제자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어요.
1: 저희도 한번 네. 소원 한 가지씩 좀 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한 가지 소원 빌어보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1: 아니 아까부터 계속
2: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0: 아니지요. 문경땅에 발을 디딘 듯이
2: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소원이 빌 거 없을 정도로 풍족해지니까.
0: 그러셨어요?
2: 아, 그래서 여기 안 오게
0: 네.
2: 해주십시오.
1: 저는 정말 올해 안에 꼭 히트곡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0: 아,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실 거예요.
1: 네. 아유,

저는 어렸을 때 그 오르가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르간을 치면서 또 그 파이프의 조합들을 구성해 나가면서 소리를 섞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를 또 증폭시켜 주신 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작곡을 공부하면 지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곡도 만들고 네가 만들어낸 곡을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기쁨도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쓴 작품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둘째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독일 그 한옥과 앙상블의 그 한스 크리스티안 오일러라는 지휘자 선생님이 제가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곡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악기들을 같이 하는 곡을 썼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있을까 작곡가는 이제 뭐 그런 요청들이 올 때 어떤 컨셉을 잡을까? 무엇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까? 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저의 아이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에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민하거든요. M-I-N-H-A. 작품 이름은 민하라고 적게 됐죠. 녹턴 시리즈는 제가 2008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리아리라는 바이올린 피아노의 듀오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현대음악이다라는 것의 틀을 좀 벗어나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그대로 담아내는 곡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고 드라이 포레스트는 2012년에 작곡한 곡이고요.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의 3중주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쓰기 바로 한 해 전에 독일에 연주회를 갔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찾아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밤, 깜깜한 밤에. 벌레 소리도 들리고 뭐 미세한 불빛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 경험들을 담아서 녹턴 인 더 포레스트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숲속의 녹턴인데 녹턴은 이제 야상곡이라서 밤에 누군가를 그리는 그런 곡들이에요. 그리움을 담는 노래들. 이게 녹턴인데 드라이 포레스트라고 저걸 정한 것은 그냥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 너무 절실해서 메마른 것 같다. 그 숲속 안에는 그 정령들의 그 잔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곡을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께서 본인 아들이 사형 언도받은 날 또 그 본인의 아들이 입국할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거죠. 그 편지에는 그 아들아 그 담대하게 걸어가라. 너는 대안의 아들이다라고 써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제 내용을 전개해서 노래 가사로 만들었는데.

찬설이는 우리나라 테너 중에 배재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술하다가 목을 상하게 되는. 근데 그런 상황을 뚫고 지금 다시 재기하셔서 노래하고 계시는 더 테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랑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노래하는, 독창하는 곡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호흡의 길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소리의 높이, 이런 것들을 맞춤 제작한 노래예요.

찬 설이라는 것은 차가운 설이가 저는 그 제 마음에 영감을 준 단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돌아나가는 그 시간에 그리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0: 물숨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하며 거센 삶을 살아온 해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곧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통해서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그 느낌 속에 그 희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를 갖기도 하고 잠시 숨을 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곡의 매력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안녕하세요. 시스는 EM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꿈이 시인이었어요.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시를 쓰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집에 또 책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읽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다녔는데 글을 너무 쓰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고3 때 썼던 시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분에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낸다거나 지면으로만 이렇게 독자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낭독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활발한 느낌이 들고요. 역시나 SNS 같은 것들이 또 발달하면서 그런 뭐 직접적인 소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 뭐 계속 탐구해야 되는 거 그런 걸로 좀 아는 분들이 많았다면 좀 소유되고 향유되고 뭔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좀 더 그런 콘텐츠로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도 너무 기쁘고 영광이었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번역이 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번역된다는 경험 그리고 굉장히 여러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해 주신 소재 씨는 또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고 2세를 찍게 돼서 네, 리커버 에디션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리커버 에디션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의 사진으로 예쁘게 나오게 돼서 더 표지가 예뻐진 만큼 또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계속 글을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세계로 열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뭔가 내가 표현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다는 것이 쉽고도 아름다운 그런 느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분들, 우리 문화권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제 작품을 읽힐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저를 되게 넓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번역본이 나온 덕분에 한 두어 번 정도 낭독 행사를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낭독 행사 중에 하나는 하나의 텍스트를 12분의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면 보라의 바깥이라는 제 첫 시집 제목을 어떤 분들은 뭐 울트라 바이올렛 어떤 분들은 뭐 아웃 오브 퍼플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만약에 해외북 독자분들이 읽고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내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병. 왜 어떤 밤은 수처럼 묻어나고 어떤 시간은 깨어져 빛나는 유리조각이 되나. 얼음으로 가득 찬 입을 열어 창백해진 이름을 부를 때 입속에서 외계의 돌이 씹힌다. 밤의 검은 가루를 몸에 새겨 불길한 문신을 엮고 지난 꿈들을 위해 신전을 차려야 하는가. 혀 밑으로 깨진 별을 숨기면 몸속의 돌들이 일제히 달을 향해 빛났다.
남모르는 이의 손톱을 태워 연기를 마시면 다른 몸을 얻은 것 같다. 뼛속으로 빛들이 스며들어 살이 깊숙이 녹아내리는데 왜 어떤 몸은 부딪혀 불꽃이 일고 어떤 몸은 꿈속에 얼룩으로 머무르는가.

둘 다 굉장히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예쁘게 담느냐, 아무렇게나 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이나 손질한 다음에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요리도 이렇게 어떤 재료들을 각기 떨어져 있는 재료들을 섞고 뭐 만지고 뭐 다 볶고 이래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도 이제 각기 떨어져 있던 단어, 문장, 언어들을 조합하여서 하나의 뭐 멋진 요리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런 점도 시와 요리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계가 굉장히 넓고 크고 좀 공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허우적대다가도 이렇게 붙들고 숨을 쉴 수 있는 부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계속 자신을 기록한다는 점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계의 어떤 사물이든 뭐 순간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나만의 진실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 롤모델이 있는데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굉장히 곱슬머리에 시가를 이렇게 딱 물고 커피를 마시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멋진 할머니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느타리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괴산.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0: 그래요.
1: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워서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땐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여기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2: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 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띠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울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울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울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울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거는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울갱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울갱이에는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썼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울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울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본 거예요. 울갱이 껍질째, 닦은 껍질로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같이 섞지. 울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리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 그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 드시면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 한 100kg씩 갖고 와. 한 가마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못 까대잖아.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네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나와 또. 많이 기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괴산 재래시장.
1: 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 또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쓸하면서 또 국물이 더 올갱이 맛이 진하면 더 구수한 것 같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我系鬼又不勇敢，黄色穿一本本记录，勇敢问着自己心的말이오，七娃家春内，通通春西屋，春西屋春西屋，七娃家春内，二西姑那春西姑。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령이며 석숙회자 중추막과 남녀의보그 잔누비지 상침질 꺾음질과 회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망건 꿈에기 가끈적기 배자 도시 벗어한 행전.

능포 제철이며 삼매 극상 세목 싸그라기 정황적백 진향우색 각색으로다요 거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식정 내면화체의 신설 중여 각각 찬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대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리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 주시향 봉제사 암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여 이런 상하일기 사람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뒤안이 칭찬하니 하루날 신봉사 먼 눈을 번덕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전생의 무삼죄로 이생에 나를 만나 날 이렇게 공대하니 나는 편타올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 그러나 어쩔 것이오 사는 대로 살아가되 오늘은 지원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혈육 없어 조상 향화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라도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연히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받들까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 찰 신공이 나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한을 풀겄구먼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팔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삼천 무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오리까 그 정성껏 빌어보 곽씨 부인 그날부터

0: 제 아, 아. 영산대 자리용신당과 고묘 총사 석왕사며 불미득 서계신디 허유 허유 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호시주 시광불공 칠성불공 난불공 가지가지 다호니 공뜨는 답이 남기 꺾어지랴 갑자 사월 조파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허구 세기 억농더니
1: 아 누구야

0: 다. 소년은 성황 못다딜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은 고로 상제께 득죄허여 인간은 애치심에 갈 바흐를 몰랐더니
1: 아, 멋지구, 어?

씨가 진동 하고 체온이 두르더니 혼미중 단생언이 스님 목녀딸이라. 곽씨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려마는 그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짱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숙녀 군자오구 좋은 매필

북이다 남하고 보면 그 외손봉사는 못하니까 그런 말 나오. 어?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만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 뒤 33전 도솔 승불제석 삼신제왕님 내 화의 동심하여 다구버 복수성사시분나은 자식 한 달에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을 피어리고 넉 달을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구 삼겨 일곱 달 칠구 열려 여덟 달을 사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의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산언니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만 깨주니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촛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부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업소 곽씨부인 이때야 곽씨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 뒤 전신을 꼼짝 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0: 지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 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어 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시금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이 창김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설움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르컥 주저앉으며 들었

무려 원수로라.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전설여겨놔. 세계 환생 자로 치는 외구연불이나 허여 흐려줄걸. 절통하고 분한

독립 사람들이 말 유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독립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친디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뜨루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영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0: 경차노하노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옥에 떠나셨네 헌험차노하노 하노하노 오이가리넘차노하노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신봉사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

0: 흔디 헐사 널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행막 때 흩어집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1: 그렇지.
0: 아.

미 아이안 꼬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허허 기덕이낸가 기지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주소 기덕이네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첫 하늘째 강부에 쌓인 자식은 배가 고파 구름을 우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 새끼야 너희 모친 먼디 갔다 나게 하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 우구나. 내가 젖을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안 어떤 아이를 방바닥에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의 어미는 거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이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릴지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 짚고 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달모 현철어구야함 전어요 구엄을 보이여라 둥둥둥은 햇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 다섯 맨 뒤 하나 열쏘경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염주염 찰깡찰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얻어다 툰박 속에 넣었더니 우리 감은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나밖에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리 주마 우르르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공연을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이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너무 힘이 되는 공연이었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위로의 통로. 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손모은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도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아버지가 또 드러머이시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고 뭐 악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 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꾸게 되어서 어느 날 제가 유튜브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재즈라는 음악을 너무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스테판 그라펠리 영상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었던 건 뮤지션들 간의 소통, 즉흥성, 즉흥적으로 서로서로 인터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힘들었던 건 이제 제가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를 하듯이 재즈를 연주를 하면은 스윙감이 되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활 압력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손 압력까지 처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걸 할 줄 알아야 제가 원하는 말을 음악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은 저는 아직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즈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로 가긴 했는데 클래식이 싫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어가지고요. 제가 프랑스 가서도 클래식 공부를 계속하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모은이라는 프로젝트로 제 자작곡을 연주하고 있고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음악을 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자작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집 앨범은 제가 2020년에 녹음한 Intérieur라는 앨범이고요. 내면들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저가 살면서 겪은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해본 앨범입니다. 파리에 되게 권위 있고 되게 유명한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셋 선사이드 그리고 듀크 데 롱바라는 곳이 있고 또 트렌트위트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제 선셋 선사이드에서 하는 콩쿨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젊은 뮤지션들을 이제 그중에서 클럽 측에서 골라서 제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발탁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작곡가 상을 받고 또 솔리스트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제가 보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쓴 곡도 있고 여행을 다녀와서 쓴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쓴 곡도 있고 저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제가 보고 듣는 것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저는 모든 곡에 즉흥 연주가 들어가고요. 공연을 할 때도 즉흥 연주를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매 공연이 사실 달라요. 같은 공연을 오늘 들으셔도 다음날 제가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해도 또 달라지는 게 또 재즈여서 저는 즉흥이 제가 하는 음악의 코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참여한 콩쿨은 라데펑스 재즈 페스티벌에서 주최를 하는 콩쿨이고요. 되게 역사가 긴 콩쿨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 콩쿨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거쳐간 콩쿨이거든요. 유럽에서 또 유명하신 나윤선 선생님께서 또 상을 받으셨고 피아 베트만 아니면 보이안제드 같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거쳐간 프랑스 콩쿨이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실 될지 몰랐어요. 예선에 붙을지 모르고 그냥 서류를 냈었는데 예선이 통과됐다고 전화가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때였어요.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또 재즈 뮤지션이고 또 정통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은 제가 또 완전 정통 재즈 뭐 스윙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하는 뭐 아메리칸 재즈를 하는 또 뮤지션은 아니어서 그런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또 마침 거기서 연주자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팀명은 이미 제가 손몸 프로젝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클럽 연주를 하고 일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이 오셔서 너네가 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음악을 더 찾아 듣고 싶다. 혹시 어떤 재즈로 검색을 해서 찾아 들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 드러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 재즈가 도대체 어떤 재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은 재즈인 것 같다라고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뭐 저한테 특정 장르를 붙여주시기보다는 저의 되게 개인적인 그냥 jazz à la moo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moon jazz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 집은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앨범인데요. Mieux Mieux d'après라고 이후의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약간 저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좀 아픈 기억들을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두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이걸 이제 정면으로 마주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꺼내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앨범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마음이 가는 트랙 중에 하나는 철새라는 우아주미가 아텔라는 곡이고요. 제가 프랑스에 2012년 봄에 가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산 지 14년 차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 여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고 해가 지나면 또 여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철새 같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좀 담아내본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분들이 또 저를 보면은 외국에 사는 이제 뮤지션으로 또 대해주시고 프랑스에서는 또 저를 한국인으로 또 대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제 앨범 제목이랑 똑같은 타이틀 곡인 뉴미오 다프레라는 곡인데 그 곡은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뭐 이런 서사를 가진 그런 앨범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이번에 제가 프랑스 멤버들 두 명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주, 대구, 서울 이렇게 투어를 했는데 이번 공연이 너무 슬펐는데 아름다웠어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셨나 봐요. 그 이 집을 내기까지의 또 많은 또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또 이번 앨범을 또 발매를 한 게 네, 관객분들이 또 듣고 느끼시고 또 저한테 그걸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음악이 음악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0: Saddled reefish live in groups among the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의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0: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의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늦었어?
1: 잠자니 하고 조금 더 자고 싶었지만 또 언니가 미안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패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늘 뭘 해야 되지? 그걸 정해야지 또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또.
2: 자, 그러십니까? 지금은
1: 언니 자연... 근데 화장 별로 안 하지?
2: 많이 안 해. 나 못해서.
1: 근데 솔직히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안 해도 돼. 안 한 게 너무 예뻐.
2: 네, 근데 이놈의 다크서클을 어쩔 수 없어.
1: 나는 지금 너무 부어가지고 원래 아침에 진짜 잘 부어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야? 뭐 밥도
2: 맛있는
1: 먹고,
2: 거 먹고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뭐가 좋은지.
1: 오, 좋아. 유일하게 말 안 할 때 언젠지 알아, 언니?
2: 네 눈 할 때. 마스카.
1: 맞아.
2: 이 날씨가 조금 습해서 그렇지. 왜? 너 맞았어?
1: 나 화장빨 좀 여기 있어.
2: 너 아예 기본 예뻐. 뭔 얘기야, 지집이. 아, 진짜.
1: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자고.
2: 그려. 또 날씨는 더운데 괜찮을 것 같아.

0: 없이 청정을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1: 그러니까 여기 이 맛집이네요.
2: 아, 여기 우리 마을의 심포 정자입니다.
0: 우와. 여기서 먹는 거예요?
2: 네, 올라가.
1: 대박. 여기 너무
0: 멋있잖아.
1: 이거 제일 좋은 데잖아요.
0: 바다 보면서 그러면 이거다.
1: 대박.
2: 여기서 제가 수영을 보니까 너무 예쁘죠.
0: 우와, 여기 사장님 너무 예뻐요.
1: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땅 칼국수는 처음이에요.
2: 예, 칼국수가 아주 맛있어요. 정적으로 유명해요.
1: 아니, 칼국수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만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예,
0: 그러니까
2: 특별한 체험이죠. 요리 만드는 걸 체험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시도해보고.
1: 한번. 저
0: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에서 해보자.
1: 계속 예, 본국 서울입니다.
2: 아,
0: 네. 네, 서울에서
1: 서울이에요.
2: 이거요, 이런 식으로 밀어봐요. 힘줘서.
1: 해보고 싶어.
3: 그래, 네. 해봐.
0: 문 앞에, 저, 네. 여기. 아, 그치. 아, 여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1: 뛰어나가잖아. 아, 옆에서, 그거 알지?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아, 아니. 와,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집중을 해야 돼.
2: 여기.
1: 이거 맞죠, 사장님?
2: 그런 힘은
0: 없어요. 힘이 없네.
2: 한번 위치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요.
1: 제가 이미 그 중요한 것들 제가 다 해놨잖아요. 기본을 제가 다 해놨다. 아, 다 얘네가 다 해놨고.
2: 그래서 팔분감이잖아요. 바로 못 자르니까 이러고 밀가리를 발라요. 되게 말하고. 그래갖고 딸내기 좋게 이러고 말아요.
1: 우와!
0: 아.
1: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길쭉길쭉
0: 이렇게 하는
1: 모양으로 나오는 거구나.
0: 이렇게 말고 이렇게.
2: 예,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1: 하나만이요.
0: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말고.
1: 알아서 할게. 이 언니 꼰대네. 자, 잘라볼게요.
2: 예,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돼요.
0: 적당한 거는
2: 너무 커요.
1: 커요?
2: 가늘게 잘라야 돼요.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감 잡혔어. 오케이. 감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이게 똑같잖아, 지금.
0: 그러네. 잘한다.
1: 오, 재밌다, 이거.
0: 근데 우리 느리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우리 느리죠, 나름.
2: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1: 근데
0: 그러다 세 시간.
2: 하는 게 아니고.
1: 근데 많이 저도 답답하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저는 힘이 모자라서 온 발을 썼는데.
1: 거의 다 잘랐어요.
0: 맛있겠다.
2: 이거 해봐. 아주.

0: 와우.
1: 오, 되게 맛있겠다.
0: 우와. 감사합니다.
2: 예, 좀 더 해봐요.
3: 어때?
0: 진짜 맛있어요, 지금. 진짜 고소하네.
3: 더 먹고 싶다.
0: 우와. 고소. 고양이 반.

0: 바람막이.
1: 우와.
2: 멋있다. 역시.
1: 끓이는 거 얼마나 해야 돼요?
3: 한 5분 이상 한 6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는 완벽한.
4: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1: 완벽한 시간 타임. 오케이.
4: 예, 예, 예, 예. 그러면. 야,
1: 와, 뭐예요? 안주예요?
5: 풍방에서 잡아. 와.
1: 저분은 혹시
3: 아 그...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
1: 와우. 아버님한테 저희가 아버님한테 큰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요. 이게 와
1: 잠깐 빌렸어요.
5: 네. 바다장어 종류가 두 종류예요.
4: 네.
5: 이제 이쪽 신안 쪽에 잡히는 거는 붕장어.
4: 붕장어.
5: 붕.
4: 붕장어.
5: 네.
4: 붕장어.
5: 또 하나 이제 여수 쪽 가면은 갯장어라고 불러요.
4: 갯장어.
1: 네. 왜 둘 다 약간 사람한테 나쁜 말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면?
5: 저도 물어봤어요. 이 붕장어는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 그 갯장어는 이 이빨이 개 이빨이라고 해서 갯장어래요.
4: 오.
1: 약간
4: 오, 재밌다 얘.
1: 근데 붕은 약간 조금 멍청한 그 붕 맞아요?
5: 네, 좀 멍청해 보였어요.
4: 와 대박이다 진짜.
1: 아니, 그럼 우리가 귀요미 귀요미 붕을 먹고 네. 먹을 거죠?
4: 와.
1: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5: 뭐 생강 절인 거에다 먹어도 되고요. 이 소스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간은 기본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4: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4: 먹고 회복.
5: 면 좀 넣을게요.
3: 아니, 좀 끓여야 돼.
5: 끓여요.
1: 더 끓여야 돼?
3: 더 끓여야 돼.
1: 이렇게.
3: 바로 이 앞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갔다가.
1: 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4: 와,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대박이네.
1: 너무 맛있겠다. 면이 들어갔어요. 맛있겠다.
4: 대박이네. 그 끓이니까 땅콩 냄새 나네요.
3: 네, 맛있는 냄새 나죠.
4: 와,
1: 너무 먹고 싶어요.
4: 싶어. 와, 진짜 맛있겠다.
5: 약간 크림처럼 걸쭉하게 나와요.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완전 크림 아니에요?
4: 간국수 처음인데?
3: 다 됐으니까.
4: 다 됐어요?
3: 네. 껍질을 이제 부숴봐요.
4: 아 너무 설렌다.
1: 눈물이 난다. 우리가 우와. 열심히 도와준.
4: 아 감사합니다.
5: 잠시만요. 설탕이나
4: 오! 아 약간 건국수 먹었을 때 갈라지잖아요. 소금이냐 설탕이냐. 아 이거 설탕으로 먹어야겠다.
1: 저는 소금으로.
4: 저는 설탕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능원이 너 멀었다.
1: 설탕 사랑.
4: 이제 소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 정도 넣으면 되죠?
1: 이거지.
4: 자, 이건 소금인데.
1: 네. 설탕도 맛있어요.
4: 아 이거 그럴 수가 없네. 소금이냐 설탕이냐.
1: 이게 너무 크리미하게 느껴지니까.
5: 네 맞아요.
4: 와우.
1: 사실 피넛버터는 빵 있어야 되잖아요.
5: 맞아요.
1: 근데 빵 없이 먹어도 약간 네. 후회 없는 딱 그 맛있는 피넛버터 맛이 나와요. 아버님은 그러면 여기 그 도백이신가요?
3: 네.
1: 어, 진짜요?
3: 도백이지요.
1: 어제 배웠거든요, 그 사투리를.
4: 저도 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아, 먼저 네. 까먹었어요. 먹느라고.
3: 네.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은도에서 제가 유년기 어린 시절을 보내고
4: 와.
1: 그래서 또
3: 13, 14년 전에 이제 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4: 다시 네. 우와. 경험하시다가
3: 와서 사니까
4: 네.
3: 우선 마음에 그 안식을 넣는
4: 그렇죠.
3: 평온함을 넣어요.
4: 그러니까요.
1: 그건 네.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몸

0: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야. 낫다는 거죠.
1: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정도 노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아침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텐데.
2: 그렇죠. 여기는 바다도 있고
1: 공기도 좋고
2: 자연도 있고
1: 자연과 함께 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고
2: 그렇죠.
1: 피로가 얼려 풀리는 것 같아요.
0: 아들도 지금 오시고 또 되게 좋으셨었겠어요, 아닌가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라고 했어요.
3: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이게 경쟁 사회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마음의 여유 없는 도시.
3: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내려와서 여행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기본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 이제 서로 엔돌핀이 그렇죠. 오는 거죠.
0: 잘 돌아오셨네요. 네.
2: 그러니까요.
3: 조금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2: 그렇죠.
3: 네.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조금만 견뎌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죠.
0: 훨씬 더 낫죠. 네.
2: 그만큼 또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0: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는 좀 덜 있죠. 네.
2: 사회가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1: 뭐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혈연의 뭐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2: 마음이 안 좋아들리는 거예요. 이제,
3: 그렇죠. 뭐 생활을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면서
0: 어쩔 수 없죠.
3: 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아, 또 이렇게 괜히 왜 이랬을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죠.
2: 그게 찐사랑이에요.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 네. 다 그렇죠.
0: 아까도 살살 디키타카가 있었는데. 네.
2: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도 네. 주시고 귀한 음식도 이렇게 대접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스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3: 저도 반가웠습니다.
0: 나중에 저도. 서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아 저는 그냥 괜한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먹으러 올게요. 네, 갈까 말게 저는 먹으러 올게요.
0: 멋있어. 저 여자 멋있네. 무화과인데? 난 무화과 너무 좋아하는데?
2: 우와, 언니 여기 어디야?
0: 저기가 무화과 농장인 것 같아.
2: 언니?
0: 이렇게 큰 나무에 실제로 본 게 처음이야.
2: 언니, 정국이네. 정국을 찾았네.
0: 어, 내 정국이야.
2: 계속 와. 무화과 노래를 부르다니.
0: 어머니! 이거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 도시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무화과 농장 처음 봐요.
1: 와, 저 미국 아가씨가 엄청 한국말 잘하네. 아,
0: 감사합니다.
2: 멀리서 왔어요. 저희가 일부러. 와, 근데 이게 무화과 지금 수확 시즌 아닌가 봐요?
1: 귀해요.
2: 다 주록색이네요.
0: 어, 얘 익혔다.
2: 있네?
0: 어, 한번 보세요.
2: 먹을래? 아, 근데 안 먹겠다는 소리 안 했는데.
0: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1: 그렇게
0: 반반하려고 해서.
2: 오, 우와.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예. 아, 맛있어요?
2: 꿀이에요, 진짜. 이건 뭐예요? 입에서 녹아버리는데?
0: 지난해 예.
1: 익은 거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고.
2: 우와.
0: 빼주세요?
2: 여기서 좀 먹고 가도 될까요?
1: 네.
0: 이게 익은 걸 찾으면 먹어도 된다고요?
1: 네, 다 드세요.
2: 우와! 아니, 이게 좀 많이 안 익었네.
1: 아직.
0: 많이 안 익었으니까?
1: 첫 통이라 익었어요.
2: 아, 덜 익었어요?
1: 예. 아. 덜 익었고. 봐보세요.
0: 호흡. 그러면 이게 익은 거 찾기 와. 게임.
2: 익은 거 찾기 게임 해볼까요? 오, 좋아요.
1: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찾고.
0: 아, 반대쪽에서 그냥 만나는
2: 역시.
0: 건가요?
1: 그렇죠.
0: 오케이, 제가 뒤에 갈게요.
2: 오케이, 오케이.
1: 뒤에 가면 될까?
0: 와, 진짜 넓다. 와, 아, 이게 전국이야. 얘들아.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는 아직 아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옆쪽으로 가야 돼.
1: 요거는 들리는 거죠. 먹으면 먹이
2: 작은 것들이 아파요. 이게 예. 그 커지나요?
1: 커지죠.
2: 사장님 여기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8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 우와 대박. 이거는 이것도 아직이에요?
1: 아직.
2: 색깔이 괜찮아 보이는데.
1: 아니에요. 그거는 연보한 거고.
2: 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뭐예요? 네. 손으로요?
1: 예. 네. 그렇게 따봐요. 그렇게 딴 것이 아니고.
2: 아, 어머머머.
1: 아니 먹은 게 상관없지.
2: 어머머머머.
1: 요거 찐이 그렇게 좋아요.
2: 오.
1: 찐이.
2: 우와 대박. 대박.
1: 잡으세요.
2: 색깔 미쳤어요. 너무 좋다. 너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너는 그냥 먹기만 하고 있고. 봐봐. 너도 다 먹을 거야?
4: 너도 그 많이.
2: 그러면 언니는 많이 따고 난 많이 먹을게.
0: 하나만 뭐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그걸로 끝.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5: 유아과는 사랑. 그냥 먹기만 하고구만. 짠.
2: 아니 이 언니 다 어디서 딴 거야? 어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거죠? 어 야 어 잘 땄는데 이거? 나 엄청 큰 거 당첨됐어.
0: 어 예쁘네.
1: 아가씨들 이리 와봐.
2: 오 네. 우와! 우와! 찜!
0: 아니, 이게 무화과 잼이에요?
2: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직접 만드신
2: 거예요? 와우! 이거
1: 완전이다!
0: 향이 너무 좋아요!
2: 와우!
1: 잡으셔.
2: 뭐 넣으신 거죠?
1: 여기 우리 먹으려면 이제 가을에 세려울 때 파란 무화과로 해보면 설탕 안 들어가죠.
2: 설탕 안 들어가요?
1: 네, 안 들어가요.
2: 아, 야, 사장님, 잠시만, 손이요. 금순이시네.
0: 아, 이게 설탕이 없는 건 믿기지가 않은데요?
2: 진짜 너무 맛있어요.
1: 오늘 뭐, 친정 가면 뭐 먹은 게?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먹은 게?
2: 이집트에서 진짜 많이 없거든요. 잼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0: 네, 캐나다에서는 역시 무화과가 못 자라서 말랭이만 있고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생으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가을이 오는 걸 기대하고 지금 가을이 아닌데 먹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잘했네요.
1: 뭐 하고 있어? 오메 오메 우리 무화과 다 왔다 그러네. 다 왔다 그러네.
2: 아, 나 다 돌았어요, 사장님. 얘가 다 돌았어요.
1: 다 뭐 여기 보내고 아가씨는 우리니까 있더라.
0: 아, 그래요. 그래.
1: 무화과로 잡아야죠, 잡아서. 요것은 있잖아요.
2: 네.
1: 요것은 지금 먹어도 되는데
2: 네.
1: 요거는 올라가면서 먹으세요.
0: 아, 얘는 조금
1: 좀 익어야 돼.
0: 아.
1: 괜찮아. 내일 아침에 먹어도 더 괜찮고.
2: 오.
0: 너무 잘 먹을게요, 사장님.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있으면 많이 먹었는데 없어.
0: 다시 와야 되죠.
2: 다시 와야죠.
1: 다음에 올까? 시집 가서 안 갔어.
2: 시집이요? 시집 말고 또 이제 손이 필요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0: 일손 해주신대요.
2: 네.
1: 그러면은 여기 보내고 그거가 있어. 그거 내 일이 잘할 것 같아. 내가 많이 해줄게. 잼도 해주고. 요거 따갖고. 먹은 것은 돈 안 받을게.
2: 오! 아, 아드님
0: 있으세요?
1: 그게 아들이 어렸을 때 찾아봤다.
2: 근데 시집 얘기 왜 나온 거예요?
1: 아니, 이쪽에 생겨나서 욕심이 나.
0: 아, 진짜요?
1: 맛이 나.
2: 여기 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0: 아, 잠깐 전화할래.
1: 글쎄, 생각이 와서 발라줄까? 시집 온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2: 어려워요, 살짝 지금. 그럼 어떻게 여기로 이사?
1: 진짜. 요거에 깨꼬닥 하면은
6: 뭐가 깨끗하면 일하고 그래. 내가 미리 살리고. 이날 말갱이 오면은 내가 또 줄게.
2: 그래, 여기 그런 거 어떨까요? 무화과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크. 해. 직접 만들어주시면 시집 좀 고민을 해볼만 해요.
6: 글쎄, 한번 나도 한번 더 생각해.
2: 저 진심인데요, 저는.

0: 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하는 것마다 다 재밌었고 사람도 착하고 볼 게 많고 사계절을 다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1: 딱 한마디로 색달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언니랑 솔직히 이렇게까지 지내실 줄 몰랐는데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다른 여행도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용기를 잘한다. 영감 혼자 어찌 가신단 말이오. 제화자 좋네 둠벙 둠벙 좋으시오. 헐시구 철시구 제화자 좋은데 얼시구나 철시구.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사는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여 30전 안맹이라. 낙수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추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난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부물 팔째 싹 바느질 관대도보 행의장의징영이며 섭숙회자 중추막과 남여보그 잔누비질 상침질 꺾음질과 배울뜨기 괴담이며 고든 후비 소롤리기 방건 꾸매기 가끈접기 배자 도시버선 행전 포대 허리띠 다님 줌치쌈지 양랑 빌랑 휘양 볼기 복건 풍채이며 전주의 가진 금침 백엔 못 쌍원앙 수도 놓고 생보사 각대 흉배 학그리기 흥조공단 수주산주낭능 갑사 운문도주 갑주 분주 표주 명주 생조둥견 조보문포 황제포 준포문포 채초리며 삼배백제 극상세목 싹을 받고 맡어 짜기 정황적백 짐향옷색 각색으로다 여색어기 조상난집 원삼제복 혼장대사 음식숙정 가진 재편 중계약과 박산화자의다 식정 화채의 신설 중여 각각 잔수 약주 빚기 수팔년 봉우리 힘과 배상허기 고인지를 잠시도 놓지 않고 수족에 달진토록 분파라 모일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보와 양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 되니 일수책에 장리변에 이웃집 사람들께 착시 이런 곳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주시향 봉제사

0: 연장 40이나 슬하 일점 효류가 없어 조상 향화 끊기며
1: 아 그렇지
0: 연연이 오난 길 어느 뒤라서 맞들까.
1: 아,
0: 그러나 우리가 40 후에라도 명산대찰 신공이나 들여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하늘 붉었구만.
1: 아, 아이고.
0: 곽씨 부인 이 말을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1: 다.
0: 가군을 정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지금 말씀 그리하오니 지극신공하오리다.
1: 아,
0: 옛글에 허였으되 불효 삼천 무후위대라 허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 못하오리까.
1: 아, 그렇지.
0: 거? 정성껏 빌어보.
1: 어?
0: 곽씨 부인
1: 어?
0: 그날부터 봄파라 보인 재물 웬간 공을 다들일제 영산대 자리영신당과 고묘 종사 서광사며

이요 몸에 난 원삽니다. 개화까지 손에 들고 부인전 배려 오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탈정신이 난 듯 남의 관흠이 해중을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을 허여 진정 기어렵더니 선녀의 고운대도 고치러 반게 허구 세우 성으로 마르렀나 소녀는 서황 못다리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어 수작을 허웁다가 시가 조금 늦진 고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은의 지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대

싸기리 4년 후에 하도 난 행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라고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요. 밖으로 후루루 나가더니 집안 좀 쑥쑥 줄여 정화수 세수 안에 받쳐놓고 좌불안에서 급한 마음 순사 너기를 기다리지 행취

박씨 부인 순산 정신 차려.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을 허렴하는 감 못 보는 맹성이라 거 보아 알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지 꼭 위장꾼 좀장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오이쿠. 거침새 없이 미끈덩 넘어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요급 선영하는 것이오. 그 딸이라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길러 예절범절 잘 지켜 침선방적 잘 시켜 요조 숙녀 군자오구 좋은 매필 부기다남 허고 보면 그 외손 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갖고 보면 오죽 조용히 빌려만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버린디 33전 도솔 차 승불제석 삼신 제왕님 내 화이 동심하여 다부버 보옵소 사시부 낙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매져 석 달의 피열이고 넉 달의 인형 삼겨 다섯 달 호포 낳고 여섯 달에 육부 삼겨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터디 나고 아홉 달 구구 열려 열 달만에 찬김 받아 금강문 하달문 고이 열어 순사는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남망 깨주리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동방사금 형을 주고 태임의 덕행이며 대순중자 유행이며 기량일 처절행이며 반희의 재질이며 촉부단의 복을 주어 배부듯 달붙듯 잔병 없이 잘 가꾸어 일취월장 허기 허옵소. 곽씨 부인 이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에 손대 없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꼼짝 탈상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0: 어느 봉양타가 불행망세 당하면 조종장사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자 던히 천명이 이뻐인지
1: 아 그렇지
0: 인연이 끊쳤든지 하릴 없이 이게 죽게 되니
1: 아, 그렇지 아.

0: 하시는구나.
1: 다음.
0: 제가 앞에서 눈으로 뵈었을 때는 되게 행복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런데 취임사는 여기 세 번째 줄 앉아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인고 하면은 김유리의 이모, 이숙, 아빠, 엄마가 되던 것이었다.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쪽을 또 많이 쳐다보죠.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그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의가에 가서 약지어 올 터이니 부디 안심호.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가서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 전반에 얼른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자시오. 이 약 자시면 지켜온다옵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다 벌리가 있으리오. 시금을 전패터니 기어허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고 만져보니 허리난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구멍이 창김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친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지.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가 막혀서 나 저를 꼭 주저앉으며 들어

동리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 어쩌시랴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지례를 마치는 뒤 곽씨 시체 소방상 대뜰위에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물을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제를 지낸 헌디 경희기가 황중유택 재진결례

0: 차노하노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옥에 떠나셨네 헌헌 차노하노 하노하노 오이가리놈 차노하노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안장 후에 신봉사 할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오 집이라고 들어오니
1: 그렇지.
0: 부엌은 정박하고 방안은 땡 비었는디
1: 아 그렇지
0: 신봉사 칠성 발광 비치는디 헐싸돌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집회 짚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미 아, 이안 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허허, 기덕이네인가. 기지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주소. 기덕이네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너희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복 수생이로구나 내가 처질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한 어떤 아이를 방바닥 으다 밀어놓고 죽거라 쏙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칠한 어미는 너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 새기를 기다리 일제 이제부턴 좀 재밌는 게 나와요. 계속 슬퍼만 했죠. 우! 물가 두레박 소리 흐르는 듯 꼬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도적인들 안 주며 도적인들 안 주랴 처설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 이 생각 말

현철어구야 함전어요 애비기 구엽물보이여 다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백미 다섯 맨 뒤 하나 열소경한 막대구나 둥둥둥 내 딸이야 턱 밑에 귀남이 아니냐 슬슬 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허허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주얌주얌 찰깡찰깡 손마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나 얻어다 틈박 속에 넣었더니 우리 까만 세양지가 들랑달랑 다 까먹고 다만 한쪽이 나밖에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리 주마 우르르르

0: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로드 경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연 속을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0km, 뭐 50km, 100km도 있고 길게는 100마일까지 산 속을 달리다 보니까 평지보다 심박수 높게 올라가고 좀 근육의 부하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1: 프로틴 builds muscle and keeps the lungs in shape to help us breathe. It's also vital for athletes, which is why mountain runner Jisup Kim made a dietary choice.
0: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런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했으니 운동 영역을 좀 운동 력도 향상이 되고 지속이 돼야 당연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목소리) 일단 비건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식단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 생강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유군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Then he faced an unexpected setback. 네.
0: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컨디션 저하와 어지러움증,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제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식을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 So he had to make changes to his diet. He now takes two vitamin supplements that are vitamin B12 and iron. He supplements his diet with two elements. Iron from iron tablet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Our bodies have small amounts of iron and cobalt. So why does he need these two elements even in tiny dosages? Let's find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개의 경우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찾거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경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게 몇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핵심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마치 이제 지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옮기는데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디자이너의 관계, 아티스트와의 관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작은 했지만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의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물이 우연적인 효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학부 때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올플래시 웹사이트라고 해서 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영상이랑 모션을 만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 작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정보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결과로 가는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보면은 딱 어떤 규칙으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인 시각 그 결과물이 뭐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런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실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야 돼. 라는 그렇게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코드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요만큼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컴퓨테이셔널 미디엄을 사용하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다. 그렇게 느끼면 그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그 코데스 크리에이티브 미디엄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할 때 95%에서 98%는 코드로 자동화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간 디자이너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희가 디자인하는 시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결과물도 더 좋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어. 요거에 재미났던 점은 처음부터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책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인디자인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분은 되게 좋아했죠. 세부적인 부분만 이제 약간만 만지면 책이 되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도 사실 온라인에 점점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아니면 내 주변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할 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다 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결합해갖고 어떤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procedural literacy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규칙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끔은 코드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수학 공식을 썼을 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딱 맞추려고 했으나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이 나왔던 경우는 되게 많아요. 특히 수식이 들어갔을 때 이 변수를 넣었는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냐면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를 움직이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머릿속으로 다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적절한 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세스에 넣는 거죠. 근데 모든 작업에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고 물론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딩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대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뭐 1주 차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주 차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거를 해온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예제를 같이 해요. 거의 워크숍처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드로잉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학기, 그 다음에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기존에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어요. 지금은 요 세 개가 거의 독립적으로 가요. 같은 과에 있지만 그거에 이제 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이게 세 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점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텀이 더 맞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선비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세제 옛길, 옛길 박물관이에요.
1: 책도 그렇고, 네. 뭐 별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축소가 돼 있네요.
2: 과거 시험 100지를 낸 분들도 있어요.
1: 우리도 뭔가의 그 청혼의 꿈을 네. 한번 가면서 한번
0: 펼쳐볼까요? 네. 그래, 좋았어.
1: 아,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0: 공기 좋다.
1: 연꽃도 이제 뭐.
0: 오, 연꽃 네. 피었네요.
1: 끝물이긴 한데, 네. 예, 이게 되게 좀 잘 폈네요. 이번 놀고 먹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0: 이번 주제요?
1: 놀고 먹기 주제.
0: 산에 왔으니까.
1: 네.
0: 뭔가 그 등산?
1: 등산. 아, 등산은 놀고 먹기가 아니죠. 힘들어.
0: 힘들어요?
1: 안 힘들면서 좀 신기한 거. 여기 있어요.
0: 이곳에요?
1: 네.
0: 뭐가 있을까?
1: 혹시 미술 좋아하세요?
0: 미술이요?
1: 네.
0: 혹시 뭐 그림을 그리네?
1: 그림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미술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근데 미술이면서 점화를 또 찍으면 네. 마술이잖아요.
0: 그렇죠.
1: 마술.
0: 네.
1: 마술인데 미술인. 미술이면서 마술인. 약간 신비한 미술.
0: 신비한 미술.
1: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0: 아니요.
1: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신비한 미술이 숨어있는 절. 우리 절로 갑시다.
0: 절 안에 마술과 미술이 있다고요?
1: 있어요.
0: 신기하네.
1: 딱 숨어있습니다.
0: 야,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1: 네. 절인데 절 같지가 않죠.
0: 그러게요. 약간 네. 좀 가정집 같기도 하고.
1: 네네. 이게 이 절의 특징이에요.
0: 뭐지? 이거 절 가면은 항상 네. 그 절 입구에 네. 이 부처님이시죠?
1: 아니죠.
0: 그럼요?
1: 스님이죠, 스님.
0: 아, 스님이세요?
1: 네. 되게 명승으로 소문난 당나라의 예, 포대 스님인데.
0: 아, 포대 스님?
1: 네네. 일반적으로 뭐 모든 절에 있진 않고요. 대신 네. 이제 이 포대 스님의 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네.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0: 항상 그 웃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럼요. 네. 굉장히 보면 기분이 즐거워지는.
0: 예. 네. 아유, 여기도 불쌍히 계시네. 예.
1: 자, 저 자세히 보세요.
0: 어?
1: 자세히.
0: 잠깐만요.
1: 자세히.
0: 어?
1: 자세히 보세요.
0: 잠깐만요. 아니, 뭐야 이게?
1: 이렇게까지. 싹.
0: 아니, 잠깐만요. 수장님. 부처님 자꾸 움직이세요.
1: 이렇게.
0: 우와. 잠깐만요.
1: 이렇게. 너 어디가? 너 어디가?
0: 계속 쳐다보시네.
1: 이 움직이는 불상, 마술 같은 미술.
0: 네. 잠깐만요.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우와. 오! 부처님 자꾸 따라다니세요.
1: 그렇죠.
0: 네.
1: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0: 이러세요. 네. 잠깐만요. 맞아요. 이거 이 얼굴. 맞아요.
1: 머리가 없으니까 더 비슷해.
0: 우와. 신기하다.
1: 고개를 숙이면 내려다. 그래서 마술 같은 미술이 바로 이겁니다.
0: 아유, 예, 부처님. 아유.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와. 오. 야.
2: 안녕하세요. 텔레비에 자주 나와.
0: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스님.
2: 반갑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까지 다 오시고, 서나무 잡아봅시다.
0: 구경 왔다가,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곳에 마술 같은 미술이 있다.
2: 어떻게 아시고, 그러시구나.
1: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편안해요.
2: 그래요. 예. 여기 사찰은, 이렇게 쭉 둘러오시면 아시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저 미륵 대불, 저런 탁 같은 것도 제가 손수 다 제작을 했습니다.
0: 직접.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발명이라고 하자는 거 해야 되나요?
2: 근데 그 발명이라 할 수도 없고요. 옛날부터 내가 부처님을 조성할 줄 아니까 부처님 나타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 조각을 하는데 다 양각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동상은.
0: 그렇죠.
2: 근데 하면 실패, 하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에서 하나 치중을 하고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어느 정도 완성될 때 일어나 보니 부처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0: 그때 그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이
2: 그렇죠. 아. 나를 좌로 가는 게 좌로 또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0: 이거구나. 아. 그럼 이 움직이는 부처님이 여기만 계신 거예요?
2: 아니죠.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 네. 계시는 분은 저도 네. 간세보다 저도 움직이고 어.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 어, 안 들어요? 예. 어, 예, 알겠습니다.
2: 예, 들어와 보세요.
0: 어, 기쁜 뜻이 이렇게
2: 들어와 보세요. 예.

0: 자, 이름 아보시겠어요?
1: 아, 어? 여기도.
0: 예. 이 간세보살님이 예. 그때 제가 허공에 바라보고 영감을 얻어서 최초로 만든 제가 조성한 분이에요. 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1: 오,
0: 그래. 그렇죠.
1: 야,
2: 아까
0: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360도 돌립니다.
1: 아이고 관세음보살.
0: 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예. 음각과 양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 저도 직접 스님께서
0: 예, 다 여기는 하지. 다 제가 예. 조성한 분입니다. 양각 부처님도 그렇고 예. 이 음각 부처님도 그렇고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예. 제작을 하신 거예요?
0: 예, 가마가 있어요. 네. 전통 가마.
1: 그 혹시

0: 제가 제작을 하려고. 안 그래도 하는 총이었었어요.
1: 네네.
0: 아. 오. 이게 금형이라고 합니다.
1: 예. 금형.
0: 자, 이건 안 움직이죠?
1: 예.
0: 안 움직이잖아요.
1: 어, 예, 이거는, 예, 안 움직이네요.
0: 뭐, 똑같은 물상입니다.
2: 양각이니까.
0: 그렇지, 양각.
1: 네.
0: 자, 여기서.
1: 네.
0: 들고.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올립니다.
1: 아.
0: 뭐. 네. 이렇게 올리면은.
1: 네.
0: 다 덮였죠. 그러면 이제 약간 안 맞으면은.
1: 네.
0: 약간 이걸 옮겨서.
1: 아, 맞춰서.
0: 됐지요. 자, 이거 하나씩 들고.
1: 어? 이게 뭐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1: 네.
0: 대장경을 찍든 뭘든 하든
1: 아 눌러주는
0: 이해가시죠?
1: 네.
0: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쫙 이렇게
1: 네.
0: 같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1: 어, 예. 예.
0: 한번 이렇게 같이 내가 이거 뚫을테니까
1: 네.
0: 자 한번 뚫어봅시다
1: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아주 밑에는 눈, 코, 입 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1: 예.
0: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1: 아, 또 두드리다 보니까 형상이 또 이렇게
0: 그렇죠.
1: 형상이 또 선생님 가끔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0: 네.
1: 그 불경을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걸 하죠.
1: 나무라 단나 다랴 바라기제 세바라이 아무지 사다바.
0: 아, 이건 성공이다. 지성치 않은 거고 이거 성공이다.
1: 아니야 바람을 나신경 환자대
0: 모살행진가나봐 자, 되게 잘된 것 같습니다
1: 네.
0: 아이고 잘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셔야지
1: 아, 제발
0: 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1: 네. 아주 멋지게 잘 놔두셔야 될 텐데
0: 제가 하겠습니다
1: 잘된 것 같아요 파이 느낌이 있네요.
0: 아, 그나마 우리 신성님이 또 네. 오셔가지고 부처님 제작을 하고 가시네. 이렇게 해야 돼. 드리마.
1: 네. 역시 앵글을 잘 잡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 자, 기대됩니다. 와, 살살. 어유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제발, 제발.
0: 들으세요.
1: 우와! 우와!
0: 한번 보세요.
1: 예.
2: 와. 오, 이걸 올리구나.
1: 야.
0: 그렇죠.
1: 멋지게 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께서 놔두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아유, 관세음 보살.
0: 관세음 보살. 예. 요, 이제 마무리 작업 해가지고.
1: 네.
0: 가마로 들어가면.
1: 아유.
0: 도자기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이게 한번 구운 거예요.
1: 아, 이게요? 아,
2: 초벌 친 네. 거예요?
0: 여기서 이제 유약을 채석을
1: 네.
0: 해서
1: 네.
0: 한번 가마에 들어가서
1: 네.
0: 열 처리를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1: 네. 제 생각은 네. 오늘의 이게 또 탄생이 또 되셨으니까 부처님이
0: 이거는
1: 딱
0: 예. 특별하죠.
1: 특별하게. 네.
0: 요 도자기 다 예, 완성되면은
1: 예.
2: 네.
0: 신성치 출품작으로 내 밑에 써놓을 거예요.
1: 아, 신성 이우석 이렇게 작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어요.
1: 예.
0: 신성치하고 예. 우리 이우석 작가님하고 예. 여행 작가님하고
1: 예.
0: 오셔가지고 이게 놔두시게 되었다.
1: 아이고, 관세음 보살.
0: 그래, 할 겁니다.
1: 예. 아유.
0: 네, 그래 이제 되면은.
1: 예.
0: 그때 시간 할 때 한번 오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신성한 곳에서 신성이.
0: 아이고 제작을 참 기가 막히네 오늘.
1: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0: 아이고 성불하시고요. 네.

0: 자, 여기는 노래를 하는 곳이에요.
1: 이곳이요?
0: 네.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30대부터,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0: 아, 그럼 작년부터?
1: 그렇죠. 작년부터. 네. 1년 차입니다.
0: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루다니.
1: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이 우리나라

0: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1: 네, 흥이 좀 많죠.
0: 네. 네. 근데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그러면 이렇게 K-POP이나 유명하기 전에 예전에 다 아리랑을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리랑 중에서도 네. 문경 아리랑이 네.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 돼요.
1: 아리랑 중에 네. 그냥 아리랑도 아니고 문경 아리랑.
0: 네. 그래서 오늘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1: 그럼 일단 빨리 가보시죠.
0: 네. 아, 근데 내가 이래도 네. 될까 모르겠네. 왜냐면 네. 가수 앞에서 내가 노래를 같이 하자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
1: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무리 가수라고 해도 네. 이 아리랑은 어떻게 보면 민요잖아요. 네. 창법이 다릅니다.
0: 아니, 달라도 성량이랑 네. 이게 이 목소리인데 나는
1: 오히려 탁성을 가지신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네. 이 아리랑 이 국악에 잘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런가? 네. 아야 속는 기분이네. 아.
1: 제가 가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2: 어? 잠깐만요. 지금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이명이야 이명.
2: 아 그런가요? 네.
0: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이게 소리가 네. 지금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2: 아 문경세제 아리랑
0: 보존회에서 네. 명예인분이 직접 여기서 지금 다듬이와 함께 아리랑을
2: 어 잠깐만요 또 들리는데?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다다다다다
0: 지금 네. 녹화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조용히 네. 딱 들어가는 게
2: 좋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0: 오, 마지막. 피날레, 피날레. 오, 끝났다. 와.
1: 아유, 잘 들었습니다. 와.
2: 아이고.
0: 야. 와,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부르던 지금 노래가 네. 문경세 자리랑 맞죠?
2: 네. 네. 네. 문경세 자리랑.

0: 아리랑 중에 최초인가요 이게?
1: 최초라기보다는 네네. 전국에고 세계 이렇게 알리게 된 게 헐버트.
2: 헐버트.
1: 네. 들어보셨어요?
2: 아~ 처음 들어봤어요. 헐버트. 아~ 네.
1: 그렇군요.
2: 여기 그렇군요.
1: 여기 예길 박물관이라고 있고 거기 가면 이렇게 헐버트 비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문경세제 아리랑이 가사가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 고종황제라고 그 마지막 그,
2: 네, 황제.
1: 예, 네. 그분이 밀사였었어요.
2: 헐버트라는 근데, 분이 네, 네. 고종황제의 밀사.
1: 아,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는 게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세제 아리라. 어.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면 자기가 이제 악보를 그때 그린 거예요. 네. 그리면서 그분이 이제 실린 그 잡지에 그게 이제 세계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가사가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 첫 가사가 거기 들어가요.
0: 문경세제 아리랑이 네. 아, 세계인들의 네, 네. 귀에 처음 네. 들려준 아리랑이네요. 네.
2: 저희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아. 왔습니다.
1: 아, 네, 네, 그럼. 이거 그러니까
2: 보존해니까 네. 저희들에게 좀 보존 좀 하기 위해서 좀 선수 좀 해주시죠.
1: 아, 예, 예, 네. 그렇게 하죠.
2: 자 일단 저희가 네. 세제 아리랑 배우기 전에 다듬이 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아이 뭐 이거야 뭐. 네,
2: 네. 어머니들만 이렇게 탁탁탁 쳤는데 우리 선생님 이 채의 이름이 뭔가요?
1: 이게 박달나무 네. 다듬이 방망이에요.
0: 다듬이 방망이.
1: 얘가 다듬이.
0: 네.
1: 얘가 방망이잖아.
0: 네.
1: 그 우리 세제 아리랑의 가사도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아 이게 그 물박달나무. 네. 오, 잘 다듬었네요. 이거 매끈매끈하니. 네.
0: 그러니까 다듬이. 네. 다듬이.
1: 자, 다듬이 방망이 지는 법부터 가르쳐 네. 드릴게요. 여기를 항상 요만침을 남겨둬야 해요.
2: 아, 그래야
1: 얘가 예, 네. 얘가 맘대로 움직여도 얘를 내가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네. 끝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아, 그럼 무거워요.
1: 얘가 얘 맘대로 안 움직여, 내 맘대로.
2: 어, 그러네요. 여기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거랑 네. 여기 잡고 흔드는 거랑 무게가 달라요.
1: 네. 방망이를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생활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많은 다듬이질을 이렇게 두드려갖고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2: 어.
1: 이러면 자세가 틀렸다.
2: 아니 이게 올리다 보니까 어깨도 쳐주니까 시원하네요. 이게.
1: 어깨 치면 안 돼.
2: 아, 치면 안 돼.
1: 치면 안 돼. 소리가 틀려요. 얘를 장작 패듯이 네. 얘를 딱 그렇게 집어넣는 소리를 하면 네. 소리가 안 좋아요.
2: 그러네요.
1: 했는데 우리가 배구공 이렇게 탁탁 이렇게 네. 튀는 거매로 얘 방망이가 탁 치면 지절로 튀어져요.
2: 네,
1: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탁탁 튀는 대로. 네. 그래서 아무리 다듬이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를 않아요. 탁 튀는 걸 해본 거니까. 음악을 하시니까 대반 틀리네.
0: 저는요?
1: 벌써 안 돼. 지받고 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박자를 맞춰줘야지. 하나, 둘,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2: 네. 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네. 이제 노래를 아리랑? 좀, 예, 노래. 살짝. 예.
1: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는 다 똑같아요, 그죠? 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2: 우흥경세제 물박달나무.
1: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2: 다 나가네. 아.
1: 여기 1소절이야, 이게. 아리랑, 아리랑. 여기까지 시작.
3: 아리랑, 아리랑.
1: 자, 이제 바꿔서 아라리요. 같죠?
2: 아리랑.
1: 그럼 아리.

0: 하시네.
1: 어이, 왜 하다 멈추셨어요?
2: 아, 괜히 엇박자나서 네. 방해될까봐 아, 멈춰졌지.
0: 네. 박자를 조금은 아시네. 그렇게 김영찬님이시여.
2: 제가 오늘 이제 좀 약간 무건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리랑, 아리랑, 아라,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로 내려주소. 안녕 세계 넘어갈게.
0: 오늘의 대기로 우리 문경세지 아리랑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3: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이제 나 같은 트루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 왜 이러세요?
2: 색다른 사랑의 형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0: 트루먼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0: The movie case story brings you today is The Love of Truman. It is a sci-fi romance that portrays the love and loneliness of those who believe they are living in a fake world. It received acclaim since even before its release. Director Kim Duk-jung brings his contemplation on the essence of relationships. And Lee Joo-woo, Bae Yoo-ram, Kim Shin-bi, and Kang Jin-ha, actors known for strong acting, took part in this project.
1: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해요.
2: 둘이 무슨 사이신데요?
1: 사랑하는 사이요?
3: 나 현식도 사랑해.
1: 뭘 선택해야 하는 건데요?
3: 밖으로 나갈지 남을지에 관해서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배를 타고 떠났듯 이 거짓 세계 바깥으로 나가보자.
0: Let's watch The Love of Truman together. A woman is lying down on a subway platform as if it were her bedroom. Hyun-sik approaches her.
1: 술 드셨어요? 술 취하신 거죠?
0: And the woman smiles as if she's successfully lured him in.
3: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1: 여기 누워 계신 게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0: She follows after him.
1: 저한테 할 말이 있으세요?
2: 그냥 알고 싶어서요.
1: 뭐를요?
2: 당신을요.
0: She isn't deterred by Hyun-sik's discomfort.
3: 그럼 내 얘기 좀 할게요. 평소와 같은 날이었어.
0: It is thus that Ji-hyun's story begins.
4: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3: 제 직업은 속기사예요. 평소처럼 속기록을 작성하던 중 그 일이 일어났어요.
5: What's going on?
6: Something serious.
0: Huh? What's going on?
3: 환청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행동, 이상한 눈 깜빡임, 동물원 동물들의 정형 행동처럼 마냥 반복하다가 멈춰버려요.
0: After that day, Ji-hyun repeatedly experiences such errors, or times when the world comes to a standstill around her.
3: 시간이 멈춘 것도 아니고 조현병도 아니래요.
0: She begins to believe that she is a real Truman, trapped in a fake world.
3: 짧으면 5분, 길면 30분 넘게. 나만. 너 요즘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다 믿어주는 거야?
0: Just when she thinks that she might have finally met someone who believes her, the two of people whisper to each other in front of her.
3: 뭐야, 방금?
2: 뭐가?
3: 아니, 방금 알바생이 언니한테 막 뭐라 뭐라 하고 갔잖아.
2: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이상한 헛소리나 팽팽하고.
0: And after that day, her mistrust in the world that seems like a setup, and her loneliness because she may be alone in the world grow. Then, she suddenly discovers someone else who is not stopped like the others.
3: 트루먼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0: After that, they continue to seek out other Trumans, and that's how she happened to meet Hyun-sik. But Hyun-sik knows nothing of this. He is not only just ordinary, but he's a lonely person who is pretty much ignored. Hyun-sik sees Ji-hyun again. Unlike Hyun-sik, who hasn't forgotten her,
3: 191번이요.
0: Ji-hyun looks as though she's seeing him for the very first time. Hurt for a reason, he keeps his eye on Moonsung, who is with Ji-hyun.
7: Feeling like English still not good enough?
0: Then, Hyun-sik finally experienced the strange phenomenon that Ji-hyun talked about.
7: It's time to talk to him.
0: Actually, it was just a momentary happening, but Hyun-sik does not know any better, so he's quite excited to learn that he is special. And he runs out to find the others that he mistakenly thinks he is like.
1: 나 트루먼이에요.
0: So Hyun-sik, Ji-hyun, and Moonsung, the three of them, become a trio. One day, Ji-hyun gets mail. It's from someone who claims to be another Truman.
3: 뉴질랜드에 이 세계에 빈면이 있고 그 빈면을 통과하면 어쩌면 트루먼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대.
1: 너무 먼데?
0: They argue about whether they should escape this fake world or stay.
1: 말투리 잡으면 어? 말투리 잡는 게 누군데?
0: Ji-un leaves without saying a word. But eventually, Moon-sung changes his mind and the three decide to make an escape.
1: 그게 뉴질랜드든 네덜란드든 포기하지 말자.
5: Oh my gosh.
0: But that night,
6: in an hour, don't let your guard down. The moment.
0: Yes. Ji-un discovers that Hyun-sik is not really a Truman after all. They had believed that they were alike and connected.
8: Ero야! 우리 셋이는 처음인 것 같은. 뭐?
0: Now, what will they choose to do? Youths who long for real connection in a fake world, it is the movie, The Love of Truman.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expands upon the premise of The Truman Show, in which the protagonist discovers his life is a reality show.
9: 입체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인물들이 세계와 소외되어 있다는 감각을 어떻게 극적으로 표현할까라고 하는 방안들을 찾다가 트루먼 쇼를 찾았거든요. 트루먼이라는 게 지각하면 뭐 진짜 사람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나만 진짜 사람이고 세계는 나를 포함시켜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용어를 빌려왔는데
0: To this was added a sci-fi premise, a malfunctioning world prone to errors, and Trumans who dream of what lies beyond.
9: 트루먼이 보기에는 나를 이 둘러싼 사람들이 공동해서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10: 감독님께서 만든 세계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항상 작업 해오면서 어떤 감독님이 자기가 만든 세계에 나를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되게 컸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또 빨리 개봉까지 이어져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0: Actor Bae Yoo-ram plays the role of Hyun-sik. He says he faced many challenges.
11: 반복은 모르겠는데 이 눈 깜빡임이라게 이제 떨림이 심해지고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어떻게 나올까 해서 봤는데 어떤 마법을 부리셨는지 막 어색하고 그런 느낌도 만들고 뭔가 믿음이 가는 그 장면이 네.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0: Convinced that the world around her has been manipulated, Ji-un is an eccentric character.
10: 엄청 강단 있는 친구인데 주장을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연의 단단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야에 너무 빠져 있는 친구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Ji-un, Hyun-sik, and Moon-sung end up in a love triangle. The director reportedly wanted to capture various perspectives on love.
9: 주인공이 좀 바뀌는 영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사랑 그 자체의 아이러니랄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0: A story of love and salvation in an imperfect world. This is the movie, The Love of Truman. The character from The Love of Truman that caught the eye of K-Story is Ji-un.
1: 술 드셨어요?
0: An extraordinary first impression of a woman lying down on a subway platform.
2: 안 되겠다. 이 거짓 세계 바깥으로 나가보자.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배를 타고 떠났듯 나도 그래 보자.
0: Ji-un, who wanders in search of Truman's like herself amidst malfunctioning broken people. Actress Lee Ju-woo gives a passionate performance as Ji-un. She delivers an emotional performance, portraying an enigmatic character in an endearing way.
10: Ji-un이 아마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유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감독님의 이상형 같은 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0: Follow her story to find out what's truly in Ji-un's heart. A sci-fi romance with a unique worldview. It is the movie, The Love of Truman.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